아가시 바니 인팔 나시 사골센 누밋 잉아기 따라니 토이니 반바 사갑들리 싱아마 짜마플 니푸니 반 메이탕 군니 반 잉니 싱아니 군다룩 하우직 에요기 뿡 망아 마카이타 키버글 로이나나 아가시 바니 인팔 상하이 채널기 타름 산독바 하우저리 산독저리바 메가하 사마 오음 데스믹 망아 타름 타비리바 마양 뿜나 막부 이가이 쿰나버글 로이나나 따람나 옥저리

우할하리바 우아시 아이코이메이테기 타자네비다 다이벙 셈바마푸나 이한 하나 샤락바 우니하이나롱네 마람 아두나 마시부 우할하이나 톨리바니하이나롱네 우할기 카나바 린나찍바다 마하키마쿠 그람 니판 아마가 닝타우콩리 그람 군마리 칼리미르차 그람 니팔 이싱 리터 마카이 아마다 나이르가 미닛 타라마리 타라마가 카나두나 붕 타룩 롬당 자 참스 마리마리 피탁라바디 린기 마후 망할리 가리굼바 마히 에시 탁라바 마퉁다 부캉 칼락라바디 쿠닥타 어톡 한가다바니 아두가 붕 타라니 토이툼 한다나 미칭 한두나 레헨가다바니 Atopa kanaba amana uhalgi takthok laba makup asi isinga loinana seasonarabadi nungshit ki laina fahanbangami kali mirchaga loinana seasonarabadi apomba fahanbada mating pangbangami champra mahiga loinana uhal makup asi seasonarabadi pukki laina fahanbangami Uhal makup asiga, haikru gaya naduna sizanarabadi, kong hamdok pangamdaba, hamdok hanbada mating pangi. Adubu, hari bapolam asi, jiraga sizanarabadi, amang batingi. Uhal makup asi, uchi thiga sizanarabadi, lok tungba fahanbangami. Laihauk tauba matamda, uhal makup asi,

이사야 시다 한주 기복을 놓이느나 마당의 시다 레이박 닝바 이사야 한주바 루신저리 아가스와니 인팔 하우직 풍품의 시다 란톡저리 마담 미세 구돌기 한바다 따비르시 카이딤 토이브싱의 석바 도니쇼 권심나 세이링바 구몬 쿠딩 납토크르비 이니 마자 파무비 박한기 타와이 오이름비 강음나루이 능부디

소로가이밤 우모니 데비네 삭바 호멘드로 이랭밤나 사이링바 이세이시 다한저 기부글로 인나 마담이 세란톡두나 다한저바 루신저리

0: 다리브레 마더
1: 사이프 까리 딱비게 더 사이
0: 너비 되기에 아기 피로 록신루라브라
1: 록신제루레 사이프 고냐이 딱 토할래 이비에 마다 로이나 응암나 치나 자람라바니
0: 아 낭부어 피시온 뿜자할까도 부어 수할루라바 나더라
1: 아 호이 사이프 거기 자민다르 사이프 기 피조올시 너비이니 파봉아 아버니 사이프
0: 예 까리기야
1: 아따이 이나 쿤바 자민다르 싱디 피시온 뿜자할 꿈바다 마시에 나이도 이붕어디 고추다이수 아둠 마셸리 아두가 바욤품야수 아둠 셸리 마두수 마칼 마칼 마수 마추 언도 야앙그라바 이니마
0: 아아 그래야메 아이디 쿨레가이기 타벅 토럼 라이토틴 토 아시아나기 토럼다 디에 이나트기 비졸 셸리간 와이제 고
1: 호이샤야
0: 아 마수기디 누민 누미투기 수나바 마수 아둠 마셋바 아 마시더니 마신 그래야미시
1: 마니 마니 사이프
0: 아두가 이나트기 비졸 싱시 오피스키 사회싱 운나바 미팅 마사 마수기 버티 군바 프로그램 데디 아이 셰닝데 마링 마랑이 에나 칸바
1: 호이 사
0: 아두나 슈타이싱 아시슈 마수 마수 마칼 마칼 탐드바 야드바니니 마도
1: 아두가 사헵 에코이 무어디에 아노 아노 바 파자 파자 바 땅 땅 바 비 마칼 싱시슈 에크 헹나바다 얌레간 그레
0: 아 마도 마시 미미야 밤바 ngaujewai tu de tare
1: hoi sai hoi
0: ai shi pirul de kar ngaujei ne ma do
1: sai pu sai
0: a su sam da namai bi ma na i shou lang na dan na ban ai ne dobi de he ke shou li shi
1: hoi hoi hoi hoi
0: ka ai shi what did i go go in he
1: ka ri
0: nang bu el bien gi sa na ba sa shim ba le ru ra ba nya hey zoli ge hinu ka ga ti awar pa le te ko
1: amat te he walhan jade sahab elbien gi thong thakpa phutpa lo in lo jaram amni al joli gi die na jai bi maga yoksha bi nu pi du gana wa tana ba adum ma ho na jaida khangre sahab ai khoi die moi yahum gi matau si ye ga awa pa tha bam o jari bani do
0: ma khoi yahum se ipuk te gi he ta bi sha gun khalli
1: sahab pu sahab
0: a isha nu pi si shu lari lai shu nomo gi mathau loi raga masuma mana ba amat tag loi na di
1: saib
0: a joliga elbienga ani sikak te ni mana loi na ri ba
1: ai di ngakshari bani ne sa jat mana de machin jak ti na de suna makta bu elbien hai di sadan ba ai gra ba hu jao sai ngai ja ba ni ma aduga jolina na pi hanau ja ba adu moi ni sa saib bu odho na jana jakre bu शायद न शिकार चटपटा एलबियन पुतु न हेक हेक सकली दो मधुद दिए सोम द जोली न चाद थकत न लेपत न अदुम लेरी बनी छाय गेरेज द करी द मनम सु सु सु नम द थीरी मिने छाय
0: द ऐशु खल्ली मिन हे मखो यनी सी न हान मुकी मपोत नुंग सिने जब मशीन मनाओ गोइन पोल मताय है न
1: छाय पु छाय
0: अमु कहे न आइन नगल सिना
1: तापिसी
0: कोलुम सिदे लेरी ब मिया अंगांग विशिंगशे या यांग क्रो न जेमुदो अदुबु मखोय निनाम इशानु पीतबु लुना तौजे मान हाइरिम खै हेग ये लेपु लेपी कुल्लु कुल्ली
1: अस कुल्ली
0: आ सिलु सु हे मसे
1: आ सिलु सिलु छ आ
0: ममांग द हनो मया मम होबु दो सादि जोलिन आ इशानु पिना पत पत थतना इन बिरब कांते दे हे मसाबा
1: साहिब
0: के जई दो होइने जई दो
1: होय होय
0: इशानु पी जिए गादगासु ग्रोंग्रोंग हे मसे
1: ये संगिम नि साहिब संगिम नि
0: अदु अते यतु पगादा दिया मा छुटंचिंग दिने को
1: देबो
0: आई ने सही रे बसु इशानु पिनो मई हो गई शाउलिंग
1: माने माने
0: कंत्रे मा तो सजी मसा सिगा हुइजाओ सिगा इशानु पिगा मखो यो हुंगी मरक लेनेरी ब मरीशी करी नो हाय बा ई कंत्रे ने हे मा तो
1: शायपु सजी जोली सिबु शायप त कना न कलक पनो शाय हा एलबियन बुदी आ मेरे बात की लई रुबनी नना येशु खंग जा होई बिशक पिकनिंग आई दगी नीदना आई ने माबु शेनजरे ईशा अदु बु शाजी मसासी हेक पुरंग आई दगी दिए इबी ए मग मोय ओम जी अमत तो ओई करबनी ने सा सुप नगी मचिन जा पिजब मतम दतनी मान ममई हायरा हायरा दना आई नाक संग ईशी सा
0: माधो जोली छे
1: तक पियो सा
0: कनामतन एंगोंद कुदोलोइन पिरखिब नत्तेन हे
1: तो
0: आइन सदान बसलुबद पुरखिबने
1: ओ
0: आइ थोकदो अदो
1: होय
0: गाव गावबंगमदे याम नुङाइतब थोकदोनी
1: इसी
0: मदुगी हायरुरबदी आइशे 신짜브 미팠더니 하이베이 와리도 나시디 나건다 이 리르게 마도
1: 리비유사요
0: 아이기 마루 브리티스마사 아마가 아이가 우망다 사단 비석기
1: 차이프
0: 콩챗 아두다 마루 바두나 농마이 까프다 쿠츠먹이 와리 야암나 사이
1: 으흠
0: 아 또우먹디 막수 사단 비 양밤 잡은 우바니
1: 차이프
0: 아 와리시 숨 사나바두다 마항나 아이가 쿠츠먹 따나닝 비기 인기도 뭐 올라가네.
1: 야, 이거 이모조 사가쁘다디. 곧 양수미 이모나 갑기바 마루 떨림나 망대야이다나 미암나 하이나바나 약수다제이다.
0: 아이쇼, 마기 맞다 와두다. 아이게 해신부시 타박노 웃게 해나 간게.
1: 음,
0: 라이벅 파바 하이바다래. 아이코이네 셋리브 람비에돔다 처지 뭐 우래.
1: 차이보.
0: 아이코이네 셋리브 왕앙나디 쿨레이 토우나 아이나 농마이 셋탕글러가 바듬 락락을 깝키버네
1: 오오 사이
0: 마루도
1: 으흠
0: 렘나 망키데 사지도 맥 파울하우드나 봄뚜키
1: 사이키 마룹도 깜덕키게 까리하이게 마나
0: 바학 넙키 와란 아마뜨강드나 아잉온다 아무 사지도다 아무 쟁르글레
1: 차이뿌
0: 아이나 망타르가 사지도이 마나악다 쌍키
1: 으흠
0: 아두부 마더
1: 차이앱
0: 사지도 아몸 사진 미 오히려 미마다
1: 오
0: 마사 아마는 검증도나 이런 바마당 톡으로 말해 빅디버 마사도 두리버 마마도이 말하다 띵업 띵업 이행도나 레이케
1: 오
0: 에코이나 상신부두다수 센톡대 마마레이 마마나 간비가니 하이브기마동니
1: 차이프
0: 에하 탐보이시 아이키베닌 해마도 마마한 농마인의 빠안누나 시리 하이브 파워 강드리베니
1: 으스도 으스도
0: 우르비마 마두다기 검진나바 호네 노마이 타독나가 아이나 사지마사 하두부 아이나 세셋 콘컷키 하두가 아이나 유흠덕 부르키바니
1: 사입
0: 마밍 졸리 톤두나 섹신나 유흠덕키 마학두니네 나시 에코이기 졸리 시마하노 에 시디 에기 유럽인 머룹지부디 인스펙터 제네럴 기체티냐 이래봐 맞담기 맞퉁다 온통다 타지드나 그리 이부 하이럭기 보자 자민다르 사입 살람 똥제리 바우 파우는 기대받고 이래 까람까람 빨리 아나이의 겨름로이 하이나 칼리 나 학수 강남거니 크리스마스 구이드레 금시디 대학 이목마는 걸로 인해 나 크리스마스 마눙시 꼬이톡니 샴샴나 아동기 바간드 너비 훔니무 렉샤드나 레이닝이 우망르기 샤우세 깝다가 고이두나 맞담 렌시 하이닝이 마두기다 막 아이 타왕 떠오르바니 마시기다 막 나학나 타왕 떠오름 나바 강은 자바니 나학기 디아이지
2: 아이 아 너코이까 나가나라이 마두업도 어묵도 꼬으러 깊다 공라이 들어와요 아이 타박자 통까다가 얌라이꼬
0: 아이는 신마 타박 쇼프 야바 낫대네
1: 사이프 아이부 고비 바보
0: 아
1: 까리
0: 마더 아이
1: 사이
0: 라운헤이 꿈시디 크리스마스 마눙시에 크기 뭐가 누더 노무니니 레이브 딸이네 아 낭수캉이더나 아이 마룹지아이지도
1: 그 사단 바 얌밤 바 사이프도
0: 아 호호이네 호호이네
1: 강제이 강제이 사이프
0: 강제이 아두 말랍다우리 고
1: 오오오
0: 아두가 이몽 마농수 뿐날라가니 하이래
1: 샤이프 샤이프
0: 아 아두나까나까 나노 카르타르가 미퉁성도 현진사질 할루
1: 샤이프
0: 아두가 싹성기 와라빠 인실루 눕비영앙 여구더빈이나 떠루다난 흔더비야 본티니
1: 예 샤이프 징나비루누 아이니 톡바 이몽오기 마이 쇼업다는 나빠 호라자기 마부라 앞뒤에 누밋코딩기 시카르 짜빠디 쇼이드레네 코샤이
0: 호이네 호이네 호이네 아니 디기 사나 드레 우색 아둠샤프다리드나
1: 아 사이프자
0: 호이 에이 터북시
1: 사이프
0: 남자옥도 그 여로 여름이네
1: 딱비시도 사
0: 아 마름디 사단 바하이러브니나
1: 응
0: 에이기 엘비안 수 부다바 야로이
1: 어 호이
0: 아 마부치나바시 낭나드르 그 여로이네 마도
1: 사이프
0: 아 아다기야 디아이지기 수 사단 바하이버 후이야둠 쇼이드는 보럴까 도우림니
1: 아두다 사이프
0: 아유
1: 누민니니 흠니 레이가다브니나 졸리부 부비드럽디에 알비안시 셰나바와가니 부샤야 요리 핵 타도코다 마일따라 머리따라 망하기 람비시 마디 마콩 핵트 지엔 기도리니 마부 분도는 숨 탐바하시 우아하거니 내사
0: 후인해 마두시 좀미네 아이디어 컨부 컬루디나 졸리디 사누비가 리자 옥신와이네 샴샴나 컬루래 아이 넌 하이브시 좀이 마다오
1: 어 사이브
0: 아 솜더 마항마 탄다타로 마 하이브시 쇼 아와보 이거 도리
1: 많이 사이브
0: 아 졸리시 니니 후미디 샤우토 후하이브 핵도 야로 요리 니네 꼭
1: 앙악 바니다 사이브 알비엔가 졸리가 기 마다오시 미로올다 부톡디 하이브이 와니 뭐 어떡나 농시나 그래도 꼬아니 사이브
0: 아 춤도 그렇지 해마다오
1: 사이브
0: 아 뭐 코이기 뒤에 가리 여룩라니
1: 코이
0: 꼬 아 아두나 아이 코이기 외에 뒤 카라마다 사가다버 가리에 마 토랑 떠오러
1: 아 사야
0: 아 엘비엔드나 떠나 졸리슈 부부 따름니 나이바
1: 호이 호이
0: 뭐 코이기 사나 탕은 해버수 동안에 카레디에 둠 토랑 떠비시고
1: 호이 사
0: 미통성두기 아코이바 안악바두라 사나 탕은 해버 보드가 아마 떨레이버 펑로이도를 보니
1: 사야
0: 능미에나 컹리두 니네 마더
1: 예 아두기 뒤에 분나 막 소이드나 보 호나 자라가니 사야 그 샤이프기 이제 따봐야 하나 띠네 자야 아두다 이뭐 사지시가 후이시가 뿔럭부두나 샷바입시다 나 샤이비에면 나 묵감다고 호도리바 마부수 부비부 따봐라 샤야
0: 부인해 아이디에 큰부 컬루디네 마두디야 아 남아이비면 디에 시가르셋도 컷프시에 죽여야 하다보니 아 마샤누비 부기에 하이브시에 야르카다고 많대 아 거의 아 두고 아 TM 노드나 하이넙 다리드나 하
1: 차이
0: 아 졸리 타는 바부디 야바시야이 나트라
1: 그래서
0: 능나 디 엘비안 부부다 졸리 형도 비자로 이놈 하이리도
1: 아 나나이나 하이자리 버시슈 땅아이 바다바니 아이드는 간자리 버셔야
0: 능나 이건도 바람 딱할래네
1: 예 차이부
0: 아 까나디 이샤누 비도 아무것도 까우루 아이 TM가 하이넙
1: 아 바니 아이 걱제로 계셔야
0: 샤는 비가 망나봐 해지시 아라이브디 나티네 다우시 졸리가 마가시 마신만아오르기 해는 루 칸바
3: 바바 야르고 졸리부부 야르 하이시네이디
0: 도레드나 마기마 도바이브시나 칼리 하이레이디니 다우리시
3: 크리스마스 기수티 마눙다디 아이 졸리가 둠 사나드나 레이두네 부키바 야르 해바
0: 아이 까리 눈이 비마 능나 두겸 샤오리드 보 하 가나나 거리 하력 라기 나티 이샤 졸리 가나나 부크라니 하이리노네
3: 바바나 칸제나 다바스 하이도 칸에 가쇼 앙컬 마담나 하이린 가쇼
0: 이시시 낭 앙컬나 세란 도란 이샤다 땀 칠리데나 세세세세 아 이샤디냐 마라 목비 바바나 하이비 양 인빈 아 마마나 이샤 부기 하이비 야로이데나 아 아두나 졸리가 이게 세미나 게에나 이빠나 칸박고 미네 부피가 더 낫디다 이빠가서 미네 그더보니 엘비엔 수요리 졸리부 가나나수 소부야가 더 낫디네
3: 농아라가 좀 할까도 이나 트로두디야
0: 아유만다 낭 앙컬 마도까 가리데 꼬해 타라글 로이레드나 아 누미르 훔니 컵다니다 아 마수 아 마마가 사나저럼 바 우멍와멍도 아무땅지 영재로 선우게도게
3: 누미르 훔니 3 days 아스
0: 가이슈쿠 이브마땀 낫디에다 낭 마마가 사닝 사닝 바 아우 하우브 사드르 레르무 고 영어이 아잉 낭디 빠붕 디아이지기 마망가 닝아이 토르파 야로 있고 아이디 하이리시니 마람 옥타비 마파나 하이비 인더비니가 하인 바 야폰티 미나 농르 키니고
3: 아도 바바 졸리세 우망다가디 타도 간누고
0: 호이니
3: 소이드나 무 뿌러 오고 바바
0: 호이다 소이드나 뿌럽게야

0: 비디오 예 간다 권당다 마도 인밸리데이트 타고 널리파이 타고 하이드나 아코기 아톰 피츠비기 오이나 소돔 다생나 인 우트키바 카츠 소이레 하르가디 아코기 아코이나 호지기 올리바 카츠기 리포트 아마 사미타 오네바 아코이 CMS 기 코탕 코탕다 컴피티션 매니지먼트 기 코탕다 아코이나 리포트 타우리바도 마도 모이나 비디오 예 간다 사나람 드레스 랄라메나 타로가 아톰 아코기 누미토기 호이 ꯈꯨꯗꯛꯇꯗꯤ ꯑꯩꯈꯣꯏꯅ ꯃꯥꯔꯦꯠ ꯀꯥꯔꯠ ꯆꯥꯔꯦꯅ ꯇꯣꯛꯈꯤꯕꯗꯤ ꯌꯥꯏꯌꯦꯕ ꯑꯗꯨꯒ ꯃꯣꯏꯅ ꯃꯗꯨ ꯅꯂꯤꯐꯥꯏ ꯇꯧꯔꯒꯗꯤ ꯏꯟꯚꯦꯂꯤꯗꯦꯠ ꯇꯧꯔꯒꯗꯤ ꯃꯊꯪꯒꯤ ꯃꯦꯁꯇꯒꯤ ꯑꯗꯨꯝ ꯑꯃꯨꯛ ꯌꯥꯎꯕꯁꯨ ꯁꯤꯁꯨ ꯏꯟꯁꯤꯗꯦꯟꯁ ꯑꯗꯨꯝ ꯊꯣꯛꯏ
1: ꯌꯥꯝꯅ ꯅꯨꯡꯉꯥꯏꯕ ꯑꯗꯨꯒ ꯌꯥꯝꯁꯨ ꯃꯊꯥ ꯁꯥꯅꯤꯡꯉꯥꯏ ꯑꯣꯏꯕ ꯄꯣꯠꯁꯛ ꯑꯃ ꯈꯟꯅꯤ ꯊꯝꯖꯒꯤ ꯃꯅꯤꯄꯨꯔꯗ ꯂꯩꯔꯤꯕ ꯑꯩꯈꯣꯏꯒꯤ ꯑꯦꯁꯣꯁꯤꯌꯦꯁꯟ ꯑꯁꯤꯗ ꯃꯦꯠꯁ ꯔꯦꯐ꯭ꯔꯤ ꯑꯃ ꯑꯣꯏꯕꯒꯤ ꯂꯥꯏꯕꯛꯁꯦ ꯀꯗꯥꯏ ꯐꯥꯎꯕꯗꯤ ꯑꯣꯖꯥꯒꯤ ꯃꯤꯡꯅ ꯊꯝꯕꯅꯤ
0: ꯑꯩꯈꯣꯏꯒꯤ ꯃꯔꯥꯏꯕꯛ ꯑꯗꯒꯤ ꯀꯗꯥꯏ ꯐꯥꯎꯕ ꯍꯥꯏꯕꯁꯦ ꯃꯁꯤ ꯌꯥꯝꯅ ꯑꯩꯈꯣꯏꯒꯤ ꯐꯖꯕ ꯌꯥꯝꯅ ꯂꯨꯕ ꯑꯔꯥꯏꯕ ꯋꯥꯐꯝ ꯑꯃ ꯅꯠꯇꯦ ꯀꯩꯒꯤꯅꯣ ꯍꯥꯏꯕꯗ ꯑꯩꯈꯣꯏꯁꯦ ꯁꯥꯟꯅꯕꯒꯤ ꯑꯩꯈꯣꯏ ꯁꯤꯟꯕꯤ ꯂꯥꯡꯕꯤꯔꯤꯕ ꯇꯧꯔꯤꯕꯁꯤꯡꯁꯤꯒꯤ ꯑꯩꯈꯣꯏꯒꯤ ꯃꯥꯒꯤ ꯑꯣꯔꯒꯅꯥꯏꯖꯦꯁꯟꯒꯤ ꯃꯑꯣꯡꯁꯤꯅ ꯑꯩꯈꯣꯏꯁꯦ ꯇꯣꯉꯥꯟ ꯇꯣꯉꯥꯟꯕ ꯁꯛꯂꯣꯟ ꯇꯣꯉꯥꯟ ꯇꯣꯉꯥꯟꯕ ꯇꯥꯡꯀꯛ ꯀꯌꯥꯗ ꯑꯩꯈꯣꯏꯒꯤ ꯊꯧꯗꯣꯛ ꯋꯥꯊꯣꯛꯁꯦ ꯌꯥꯝ ꯊꯣꯛꯈ꯭ꯔꯦ ꯑꯩꯈꯣꯏꯒꯤ ꯇꯁꯦꯡꯅ ꯃꯁꯤꯒꯤ ꯑꯩꯈꯣꯏꯒꯤ ꯀꯔꯤ ꯍꯥꯏꯇꯥꯔꯦ ꯑꯩꯈꯣꯏ ꯂꯥꯏꯕꯛ ꯑꯩꯈꯣꯏꯒꯤ ꯐ꯭ꯌꯨꯆꯔ ꯃꯁꯤꯅ ꯑꯩꯈꯣꯏꯒꯤ ꯄ꯭ꯔꯣꯐꯦꯁꯟ ꯑꯃ ꯑꯣꯏꯕ ꯌꯥꯕꯒꯤ ꯂꯝꯕꯤꯗ ꯌꯦꯡꯉꯒꯗꯤ ꯇꯁꯦꯡꯕꯗꯤ ꯃꯁꯤ ꯑꯣꯏꯕ ꯌꯥꯕ ꯇꯧꯕ ꯌꯥꯕ ꯄ꯭ꯔꯣꯐꯦꯁꯟ ꯑꯃꯅꯦ ꯍꯥꯏꯅ ꯑꯩ ꯍꯥꯏꯅꯤꯡꯉꯤ ꯃꯔꯝꯗꯤ ꯑꯩꯈꯣꯏꯒꯤ ꯔꯦꯐ꯭ꯔꯤꯁꯤꯡꯁꯤ ꯋꯥꯟꯁ ꯃꯔꯝꯗꯤ ꯀꯩꯅꯣꯝꯇꯪꯒ ꯍꯥꯏꯖꯍꯧꯒꯦ ꯑꯩꯈꯣꯏꯒꯤ ꯏꯟꯗꯤꯌꯥꯗ ꯐꯨꯠꯕꯣꯜꯁꯤ ꯕꯦꯡꯒꯣꯜꯁꯤꯅ ꯃꯦꯀꯥ ꯑꯣꯐ ꯏꯟꯗꯤꯌꯥꯟ ꯐꯨꯠꯕꯣꯜꯅꯦ ꯑꯩꯈꯣꯏ ꯐꯨꯠꯕꯣꯜꯁꯤꯒꯤ ꯈ꯭ꯋꯥꯏ ꯃꯄꯨꯡ ꯐꯥꯕ ꯃꯐꯝꯁꯦ ꯕꯦꯡꯒꯣꯜꯅꯦ ꯍꯥꯏꯌꯦꯕ ꯑꯗꯣ ꯍꯧꯖꯤꯛꯇꯤ ꯐꯨꯠꯕꯣꯜ ꯁꯥꯟꯅꯔꯤꯕ ꯑꯗꯒꯤ ꯑꯦꯅꯤ ꯀ꯭ꯂꯕꯇ ꯁꯥꯟꯅꯔꯤꯕ ꯄ꯭ꯂꯦꯌꯥꯔ ꯃꯌꯥꯝ ꯑꯗꯒꯤ ꯑꯩꯈꯣꯏ ꯏꯟꯗꯤꯌꯥꯒꯤ ꯔꯤꯄ꯭ꯔꯖꯦꯟꯠ ꯇꯧꯔꯤꯕꯁꯤ ꯌꯦꯡꯉꯀꯥꯟꯗ ꯑꯩꯈꯣꯏ ꯃꯅꯤꯄꯨꯔꯁꯦ ꯁꯨꯝꯅꯒꯤ ꯐꯨꯠꯕꯣꯜꯒꯤ ꯄꯥꯋꯔ ꯍꯥꯎꯁꯅꯦ ꯍꯥꯏꯗ꯭ꯔꯦ ꯏꯟꯗꯁꯇ꯭ꯔꯤꯅꯦ ꯍꯥꯏꯔꯦ ꯑꯗꯨꯅ ꯁꯤꯒꯤ ꯊꯥꯛꯁꯤ ꯌꯧꯔꯛꯄꯀꯥꯟꯗ ꯑꯗꯨꯝ ꯑꯣꯜ ꯏꯟꯗꯤꯌꯥ ꯐꯨꯠꯕꯣꯜ ꯐꯦꯗꯔꯦꯁꯟꯅꯁꯨ ꯃꯄꯥꯟꯗ ꯂꯩꯔꯤꯕ ꯃꯔꯨꯞ ꯃꯄꯥꯡꯁꯤꯡꯅꯁꯨ ꯌꯥꯝ ꯃꯨꯟꯅ ꯌꯦꯡꯉꯦ ꯐꯨꯠꯕꯣꯜ ꯁꯥꯟꯅꯖꯕꯗꯤ ꯃꯅꯤꯄꯨꯔꯅꯤ ꯑꯗꯨ ꯑꯣꯏꯔꯒꯗꯤ ꯑꯩꯈꯣꯏꯒꯤ ꯃꯅꯤꯄꯨꯔꯒꯤ ꯔꯦꯐ꯭ꯔꯤꯁꯤꯡꯁꯦ ꯁꯝꯍꯥꯎ ꯏꯟꯇꯔꯅꯦꯁꯅꯦꯜ ꯂꯦꯚꯦꯜꯗ ꯅꯦꯁꯅꯦꯜ ꯂꯦꯚꯦꯜꯗ ꯆꯤꯡꯈꯠꯄ ꯌꯥꯕ ꯆꯤꯡꯈꯠꯂꯀꯥꯟꯗ ꯃꯁꯤ ꯑꯗꯨꯝ ꯇꯁꯦꯡꯅ ꯍꯧꯖꯤꯛꯇꯤ ꯇꯧꯔꯤꯕ ꯅꯝꯕꯔ ꯑꯣꯐ ꯇꯣꯔꯅꯥꯃꯦꯟꯀꯤ ꯌꯦꯡꯉꯨꯀꯥꯟꯗ ꯑꯩꯈꯣꯏꯒꯤ ꯑꯗꯨꯝ ꯃꯤ ꯑꯃꯒꯤ ꯑꯗꯨꯝ ꯑꯩꯈꯣꯏꯒꯤ ꯀꯔꯤ ꯍꯥꯏꯇꯥꯔꯦ ꯁꯦꯟꯊꯣꯛ ꯂꯝꯕꯤ ꯍꯤꯡꯕ ꯌꯥꯕꯒꯤ ꯀꯩꯅꯣꯕꯨ ꯑꯗꯨꯝ ꯑꯣꯏꯔꯦꯅ ꯂꯧꯋꯦꯕ ꯑꯗꯨꯅ ꯐ꯭ꯌꯨꯆꯔ ꯌꯦꯡꯉꯒꯗꯤ ꯌꯥꯝ ꯐꯩ ꯑꯗꯨꯒ ꯑꯩꯈꯣꯏꯒꯤ ꯂꯣꯀꯦꯜ ꯀꯟꯇꯦꯛꯁꯇ ꯂꯥꯛꯑꯀꯥꯟꯗꯅꯤ ꯃꯁꯤꯒꯤ ꯌꯥꯝꯅ ꯑꯩꯈꯣꯏꯅ ꯍꯥꯏꯕ ꯉꯝꯗꯕ ꯇꯝꯕ ꯉꯝꯗꯕ ꯐꯤꯕꯝ ꯑꯃ ꯂꯩꯔꯤꯁꯦ
1: ꯃꯦꯠꯁ ꯔꯦꯐ꯭ꯔꯤ ꯑꯃ ꯑꯩꯈꯣꯏꯒꯤ ꯃꯌꯥꯏꯗꯨꯗ ꯁꯦꯟꯇꯔ ꯔꯦꯐ꯭ꯔꯤ ꯍꯥꯏꯖꯕ ꯇꯥꯔꯦ ꯃꯄꯣꯏꯅ ꯄꯨꯔꯤꯕ ꯃꯍꯥꯛꯅ ꯑꯩꯈꯣꯏ ꯀꯥꯔꯠꯁꯤ ꯁꯤꯖꯤꯟꯅꯔꯒ ꯀꯥꯔꯠꯁꯤ ꯄꯨꯔꯒ ꯃꯥꯅ ꯌꯦꯜꯂꯣ ꯀꯥꯔꯠ ꯑꯃꯗꯤ ꯔꯦꯗ ꯀꯥꯔꯠꯁꯤ ꯍꯥꯞꯄꯒ ꯃꯦꯠꯁ ꯑꯃ ꯀꯟꯗꯛ ꯇꯧꯒꯗꯣꯏꯅꯤ ꯑꯗꯨ ꯀꯔꯤꯒꯨꯝꯕ ꯑꯩꯈꯣꯏꯒꯤ ꯅꯥꯀꯟꯅ ꯆꯦꯜꯂꯤꯕ ꯑꯦꯁꯤꯁ ꯇꯧꯔꯤꯕ ꯑꯩꯈꯣꯏꯒꯤ ꯔꯦꯐ꯭ꯔꯤꯁꯤꯡꯗꯨꯅ ꯀꯔꯤꯒꯨꯝꯕ ꯄ꯭ꯂꯦꯌꯔꯁꯤꯅ ꯃꯥꯏ ꯃꯅꯨꯡꯗ ꯐꯥꯎꯜ ꯑꯃ ꯇꯧꯔꯦ ꯍꯥꯏ ꯇꯥꯔꯒꯗꯤ ꯑꯩꯈꯣꯏꯒꯤ ꯑꯦꯁꯤꯁꯇꯦꯟ ꯔꯦꯐ꯭ꯔꯤꯅ ꯍꯥꯏꯔꯤꯕ ꯀꯥꯔꯠꯁꯦ ꯌꯨꯁ ꯇꯧꯕꯒꯤ ꯑꯌꯥꯕ ꯂꯩꯕ꯭ꯔꯥ ꯃꯁꯤꯒꯤ ꯅꯤꯌꯣꯝ ꯂꯩꯕ꯭ꯔꯥ ꯀꯔꯝ ꯍꯥꯏꯅ ꯊꯝꯕꯤꯕ
0: ꯀꯥꯔꯠꯇꯤ ꯑꯩꯈꯣꯏ ꯑꯣꯟꯂꯤ ꯔꯦꯐ꯭ꯔꯤꯁ ꯈꯛꯇꯅ ꯎꯠꯀꯗꯕꯅꯤ ꯑꯗꯨꯒ ꯃꯉꯣꯟꯗ ꯉꯁꯥꯏꯒꯤ ꯑꯦꯁꯤꯁꯇꯦꯟ ꯔꯦꯐ꯭ꯔꯤꯗꯨꯅ ꯊꯦꯡꯅꯔꯤꯕ ꯈꯨꯗꯣꯡꯆꯥꯗꯕ ꯇꯧꯔꯛꯏꯕ ꯐꯥꯎꯜꯗꯣ ꯃꯗꯨ ꯃꯥꯅ ꯔꯦꯐ꯭ꯔꯤꯒꯤ ꯑꯦꯇꯦꯟꯁꯟ ꯗ꯭ꯔꯣ ꯇꯧꯅꯤ ꯑꯗꯣ ꯍꯧꯖꯤꯛꯇꯤ ꯑꯩꯈꯣꯏꯒꯤ ꯃꯅꯤꯄꯨꯔ ꯈꯛꯀꯤ ꯋꯥꯅꯤ ꯑꯗꯨꯒ ꯏꯟꯗꯤꯌꯥꯗꯁꯨ ꯑꯩꯈꯣꯏꯒꯤ ꯍꯦꯗ ꯒꯤꯌꯔ ꯍꯦꯗꯐꯣꯟ ꯑꯩꯈꯣꯏ ꯁꯤꯖꯤꯟꯅꯔꯕꯅꯤꯅ ꯁꯨꯝꯕ ꯊꯧꯗꯣꯛ ꯑꯃ ꯊꯣꯛꯑꯦ ꯍꯥꯏꯕꯁꯦ ꯔꯦꯐ꯭ꯔꯤꯒꯤ ꯑꯦꯇꯦꯟꯁꯟꯁꯦ ꯑꯩꯒꯤ ꯍꯦꯗꯐꯣꯟꯒꯤ ꯈꯨꯠꯊꯥꯡꯗ ꯑꯗꯨꯝ ꯑꯦꯇꯦꯟꯁꯟ ꯗ꯭ꯔꯣ ꯇꯧꯕ ꯌꯥꯔꯦ ꯑꯦꯇꯦꯟꯁꯟ ꯗ꯭ꯔꯣ ꯇꯧꯔꯀꯥꯟꯗ ꯉꯁꯥꯏꯒꯤ ꯃꯗꯨ ꯊꯣꯛꯏꯕꯗꯨ ꯁꯤꯅꯤ ꯁꯤꯅꯤ ꯍꯥꯏꯕꯗꯣ ꯔꯦꯐ꯭ꯔꯤꯗ ꯑꯩꯈꯣꯏ ꯈꯪꯍꯜꯂꯒ ꯔꯦꯐ꯭ꯔꯤꯗꯨꯅ ꯑꯗꯨꯝ ꯑꯦꯛꯁꯟꯗꯤ ꯂꯧꯍꯟꯒꯅꯤ ꯑꯗꯨꯒ ꯀꯥꯔꯠꯇꯤ ꯌꯥꯎꯔꯒ ꯆꯪꯗꯤ ꯆꯪꯉꯦꯕ ꯑꯁꯤ ꯆꯪꯉꯤꯕ ꯑꯩꯈꯣꯏꯒꯤ ꯐꯣꯔꯠ ꯑꯣꯐꯤꯁꯦꯜ ꯑꯣꯏꯔꯣ ꯅꯠꯇ꯭ꯔꯒ ꯑꯦꯁꯤꯁꯇꯦꯟ ꯔꯦꯐ꯭ꯔꯤ ꯃꯣꯏ ꯂꯣꯏꯅꯃꯛ ꯍꯨꯏꯁꯜꯕꯨ ꯀꯥꯔꯠꯄꯨꯁꯨ ꯂꯣꯏꯅ ꯑꯦꯛꯁꯇ꯭ꯔꯥ ꯄꯨꯁꯜꯂꯦ ꯕꯠ ꯀꯩꯒꯤꯅꯣꯗ ꯁꯥꯟꯅꯕꯗꯩ ꯍꯣꯔꯦꯟ ꯋꯥꯔꯧꯅꯕꯗꯩ ꯁꯥꯎꯅꯕꯗꯩ ꯀꯥꯔꯠ ꯔꯦꯐ꯭ꯔꯤꯗꯩ ꯀꯥꯔꯠ ꯃꯨꯂꯠ ꯊꯨꯗꯦꯛꯈꯤꯕ ꯌꯥꯎꯏ ꯍꯨꯏꯁꯜ ꯃꯨꯟꯈꯤꯕ ꯌꯥꯎꯏ ꯄꯤꯔꯛꯈꯤꯗꯕ ꯌꯥꯎꯏ ꯑꯗꯣ ꯍꯨꯏꯁꯜ ꯂꯩꯇ꯭ꯔꯦ ꯀꯥꯔꯠ ꯂꯩꯇ꯭ꯔꯦꯅ ꯃꯦꯁ ꯃꯈꯥ ꯆꯠꯊꯗꯕꯗꯤ ꯌꯥꯗꯕꯅꯤꯅ ꯁꯨꯝꯕꯩ ꯑꯦꯛꯁꯇ꯭ꯔꯥꯁꯤ ꯄꯨꯍꯜꯂꯦ ꯑꯗꯣ ꯄꯨꯍꯜꯂꯒꯁꯨ ꯎꯠꯄꯒꯤ ꯗꯥꯏꯠꯇꯗꯤ ꯑꯩꯈꯣꯏ ꯔꯦꯐ꯭ꯔꯤ ꯈꯛꯇꯗ ꯃꯗꯨꯒꯤ ꯀꯩꯅꯣꯁꯦ ꯗꯥꯏꯠꯇꯁꯤ ꯄꯤ
1: ꯃꯅꯤꯄꯨꯔꯒꯤ ꯋꯥꯡꯃꯗ ꯄꯤꯔꯤꯕ ꯃꯦꯠꯁ ꯔꯦꯐ꯭ꯔꯤꯁꯤꯡꯅ ꯄꯤꯔꯤꯕ ꯈꯨꯗꯣꯡꯆꯥꯕꯁꯤꯡꯒ ꯃꯅꯤꯄꯨꯔ ꯀꯧꯕ ꯂꯝꯗꯝ ꯑꯁꯤꯗ ꯄꯤꯔꯤꯕ ꯈꯨꯗꯣꯡꯆꯥꯕꯁꯤꯡ ꯈꯦꯠꯅꯕꯁꯤ ꯀꯗꯥꯏ ꯐꯥꯎꯕꯗꯤ ꯂꯩ
0: ꯃꯁꯤ ꯏꯟꯗꯤꯌꯥꯒꯤ ꯑꯣꯏꯅꯗꯤ ꯑꯗꯨꯝ ꯏꯃꯥꯟ ꯃꯥꯟꯅꯔꯤ ꯁꯨꯝꯅꯒꯤ ꯀꯝꯄꯤꯇꯤꯁꯟꯗꯨꯒꯤ ꯑꯩꯈꯣꯏꯒꯤ ꯀꯩꯅꯣꯗꯅꯤ ꯑꯗꯨ ꯃꯔꯨꯑꯣꯏꯅ ꯃꯁꯤ ꯄꯤꯕ ꯄꯤꯗꯕ ꯍꯥꯏꯁꯤ ꯑꯩꯈꯣꯏꯒꯤ ꯄꯤꯔꯤꯕ ꯑꯣꯔꯒꯅꯥꯏꯖꯦꯁꯟꯗꯨꯒꯤ ꯑꯩꯈꯣꯏ ꯑꯦꯁꯣꯁꯤꯌꯦꯁꯟꯗꯨꯒꯤ ꯐꯥꯏꯅꯥꯟꯁꯤꯌꯦꯜ ꯄꯣꯖꯤꯁꯟ ꯑꯗꯨꯒ ꯃꯈꯣꯏꯒꯤ ꯕꯖꯦꯇꯤꯡꯒꯤ ꯃꯈꯥꯗꯁꯨ ꯌꯥꯝ ꯄꯣꯜꯂꯤ ꯑꯗꯨ ꯑꯩꯅ ꯁꯨꯝ ꯌꯦꯡꯕꯗ ꯍꯧꯖꯤꯛꯁꯦ ꯑꯩꯈꯣꯏꯒꯤ ꯊꯣꯏꯗꯣꯛꯅ ꯃꯁꯤꯒꯤ ꯃꯇꯥꯡꯗ ꯑꯩꯈꯣꯏ ꯃꯇꯝ ꯑꯩꯈꯣꯏꯒꯤ ꯆꯥꯅ ꯁꯨꯒꯨꯝꯕꯒꯤ ꯑꯩꯈꯣꯏꯒꯤ ꯑꯦꯂꯥꯋꯦꯟꯁ

마탕다 칸비럭 리버 이세이시 레이호르기 플라마시데기 부스바라니기 나이톤 콘절다 모랑템 이나우나 세이링바 아르키 주티나 세랑바 이세이니 이세이시 부코이다나 칸비럭 리버나 남볼 나우림다기 오이남 로이당 모랑 쿠나우다기 헬렌 융카이범 엘랑 캄폭비다기 왕카이마융 페페 이세이 쿠돌 담저리 매양푼나 담미나세이

이사연시 단주 기부글로 인나 마당하시다 Good morning, Manipur. 토럼다 아돔나 간비락바 이사이싱 란톡두나 다한자바 루신저리 토럼 새로게 아비락키바 아마디 토럼 놀바 파워바 다비키바 뽐나무뽀 아무까 하나 타겟바 봉독저리

말림과 디아가 삼진나바 야다바곰 아이기 오이바 방노이다바 보석다 헤나 북닝 룹신바 미오이바기 마찰라 동나라로이 강나바 마학디 가리기 농시리

0: 이세 세다 한저 기복을 올려나 동안 바세석바 생년석바 기 란톡주바 로이저리 아가시바니 인팔 허직 마카타바 토름싱 란톡비나바 기다마 메리나 오이남다 쿠시나저리
1: 다그저리 란토에 행루부기 마하오 아마디 마말디 이사네 사부 눙시바 헤럭바 미쿱두다 헬라 이하이네 힝리 하이바기 누아이바 펜자바 아마디 헤나 파갓나 보호나 바하이바시막 얌나마루 오이칸제 아두부 마두나 카나굼바 아마타다 아카이바 피다바 카나 아마타다 라루다나 아이 이사나 이사부 누시자바 아이기 타와이 아이기 아트마시기 레이파 모이리바 학창시부 누시나 루나 타우자바 하이바시니 하이나벨레 이사나 이사부 누시자라바다다 아토바부수 누시바 넘가니 하이나 타우름 다비리바 콰이품나 막부 메리나 오이남나 다람 녹쩌부글로이나나 이카이콤나제리 동안 동안 바 타우름 까야 아돔나 아카시바니 임팔기 FM 상하이 채널더기 누아이나 다비리 하우즈가 목봉파마스다 란톡체리 라디오 릴라 장잉 아마기다막 아이바 무함마드 우스만 가니바세이 부톡바 아디카리 마욤기 찬드라 서마 땡방바 아톡범 수바시 찬드라싱 하우즈 레이저리 라디오 릴라 장잉 아마기다막
2: Nothing! Talk Bamadi Tava Niven, Mittawami Saxing, Nakoichu, Mapu of a Tanate. I Bomasunga Chata, Laitak Laika Punam Pusembirakpa, Mapu of a delay from Toi. Mahagadubu Kangaba, I in a left in the tea kigani. Adubunga City, Mesopotamia Laibaga Sigimipun Kudig Magna, Mai Sing Nung Sinna Sing Babula Pagimatata. Laibaga sigi zalim ningtho namarut pu allah ni haidna latli jeev singi thawai bo happiriba taibang pumbo bu sembiriba allah mahakti mamana popa khak oiwe yaroi lu tong saba mamana popa namarut pu miya masina karamna allah ni haidna latli ba apang mun kupsin bi kharba miya masibu aseng ba allah dugi mangal phanganna ba tangai phadana hona pham thoi Asing Mamapu Mabu Pandri Pawai Hagna, left in a teak higani, teak higani.
3: Kangabra Ibrahim. I coin a lot, even Namita, when I'm Alani Hadi Hadi. Aduga mia masin Allah ni hai na lat de riba kuda ye namarut ning thobu sunang Allah ni hai bi yadri khang labra
2: wajire haman namarut kanang kari khen bage mahak sunang namama na pokpa lu to na sabamini
3: kari kari hai ba mirol kaya hinduna lak lab namarut de Mahak na chahi kaya muksang na punshi duna lakli bashi Ekoi gumbami nattabake kudam nattabala Ibrahim
2: Mahak su, miwai na polak kibani na nongwadi soi dana sirakini Sahi sang na punshi bagi damak miyamana Allah hetta waiwa yabro
3: Nahak, haujik su, namurutpu yade
2: Yade
3: Adudi hayo, nangi Allah du kanano Sawong sada kamdawi mahak kadai dalai
2: Hinghali ba, sihali ba Achachata punamak shibu sembiriba Saknai daba saku daba mahagado Pumnamak ki Allah
3: Nangi Allah dugi masak maonga madilai Famtaak pangamde nahak na Ibrahim Aduga nang na khuda

한절이버 비타도 요흠 풀머스대기 사다는다 소리 센점 시시 어흠나 분석 미나리버 이세이 로이나나 세이링버 로미 메이테이 세이랑버 소리 센점 이세이 에스가 로이나나 땅각 아시기 오이나 마니푸리 풀미세이싱 란톡저버 로이제리

아리바 필미 세이마디 마타미 세기 아로이바 쿠돌다 아묵 따미나시 아로이바 비다이 필마시드기 쿤조이 마디 수니타니게 푼바 콘젤다 MK 짓나 세이랭바 쿤조이 마사막나 세이랑바 이세이 타모이 마디 와칼라니에시 얌나 마리 레이네 누시바 마기 삭담 미쿱 쿠딩 우닝바 마하키 와칼타부 카닝바 마우사니 wakal nungda nungshiba maha ki wakal khanba thamoi nungda maha ki saktam yekchaba anigi wari puriba isaini

0: ꯄꯥꯝꯖꯕ ꯈꯟꯖꯕ ꯑꯗꯨꯒ ꯑꯩꯒꯤ ꯏꯈꯥ ꯊꯥꯕꯁꯤꯡꯗ ꯊꯝꯖꯕ ꯑꯁꯥ ꯑꯃꯁꯨꯡ ꯃꯪꯂꯥꯟꯒꯤ ꯃꯄꯥꯎꯅꯤ ꯑꯃꯨꯛ ꯇꯥꯃꯤꯟꯅꯁꯤ
1: ꯑꯩꯒꯤ ꯃꯤꯡ ꯅꯤꯉꯣꯝꯕꯝ ꯂꯣꯀꯦꯟꯗ꯭ꯔꯣ ꯑꯩ ꯁꯤꯡꯖꯃꯩ ꯈꯣꯡꯅꯥꯡ ꯐꯩꯗꯦꯛꯄꯤꯗꯒꯤꯅꯤ ꯑꯩ ꯍꯧꯖꯤꯛ ꯃꯦꯗꯤꯀꯦꯜ ꯔꯤꯄ꯭ꯔꯖꯦꯟꯇꯦꯇꯤꯚ ꯃꯌꯥꯝꯅ ꯑꯦꯝꯑꯥꯔ ꯍꯥꯏꯕꯗꯣ ꯑꯗꯨꯒꯤꯗ ꯊꯕꯛ ꯇꯧꯖꯔꯤ ꯑꯩꯒꯤ ꯏꯁꯥꯒꯤ ꯑꯣꯏꯕ ꯃꯪꯂꯥꯟ ꯑꯃꯗꯤ ꯂꯩꯖꯩ ꯁꯃꯥꯖꯇ ꯀꯔꯤꯒꯨꯝꯕ ꯈꯔꯗ ꯑꯣꯏꯁꯨ ꯇꯧꯅꯤꯡꯕꯒꯤ ꯋꯥꯈꯟꯗꯤ ꯑꯗꯨꯝ ꯂꯩꯖꯩ ꯑꯩꯁꯦ ꯄꯤꯛꯏꯉꯩꯗꯒꯤ ꯍꯧꯅ ꯑꯍꯟꯅ ꯄꯣꯠꯆꯩ ꯌꯣꯜꯂꯝꯕꯁꯦ ꯐꯖꯕ ꯌꯥꯎꯏ ꯐꯖꯗꯕ ꯌꯥꯎꯏ ꯑꯗꯨꯗꯨꯃ ꯑꯩꯅ ꯏꯁꯥꯒꯤ ꯗꯔꯀꯥꯔ ꯑꯣꯏꯒꯦꯔ ꯑꯣꯏꯔꯣꯏꯔ ꯂꯩꯅꯤꯡꯕꯒꯤ ꯋꯥꯈꯟ ꯏꯁꯥꯗ ꯄꯣꯛꯆꯔꯛꯏ ꯂꯩꯁꯨ ꯑꯗꯨꯝ ꯑꯩꯅ ꯂꯩꯔꯦ ꯍꯣꯏ ꯌꯨꯝꯗ ꯑꯄꯠꯄ ꯂꯩꯕꯒꯤ ꯏꯃꯥꯟꯅꯒ ꯑꯗꯨꯝ ꯑꯩ ꯉꯥꯡꯕ ꯑꯗꯨꯝ ꯌꯥꯎꯔꯦ ꯑꯗꯨ ꯉꯥꯡ ꯉꯥꯡꯅ ꯑꯗꯨꯝ ꯑꯦꯅꯤ ꯑꯍꯟꯅꯕꯨ ꯌꯣꯜꯂꯗꯤ ꯑꯌꯥꯝꯕ ꯂꯩꯅꯤꯡꯕꯒꯤ ꯋꯥꯈꯜꯂꯣꯝꯁꯦ ꯑꯗꯨꯝ ꯄꯣꯛꯏ ꯑꯗꯒꯤ ꯁꯨꯝ ꯈꯜꯂꯛꯄꯗ ꯑꯩꯍꯥꯛꯁꯦ ꯑꯣꯜ ꯑꯦꯖ ꯍꯣꯝꯗ ꯆꯠꯂꯒ ꯏꯁꯥꯒꯤ ꯑꯉꯝꯕ ꯈꯔ ꯀꯟꯅꯤꯡꯕꯒꯤ ꯋꯥꯈꯜꯗꯨ ꯑꯗꯨꯝ ꯄꯣꯛꯆꯔꯛꯏ ꯑꯣꯜ ꯑꯦꯖꯇ ꯅꯠꯇꯅ ꯁꯨꯝ ꯃꯇꯝ ꯃꯇꯝꯒꯤ ꯁꯨꯝ ꯆꯤꯜꯗ꯭ꯔꯦꯟ ꯍꯣꯝꯒꯨꯝꯕ ꯑꯣꯜ ꯑꯦꯖꯀꯨꯝꯕꯗ ꯏꯁꯥꯒꯤ ꯏꯄꯣꯛ ꯅꯨꯃꯤꯠꯇ ꯑꯗꯨꯝ ꯂꯩꯕ ꯂꯩꯇꯕ ꯏꯁꯥꯒꯤ ꯈꯔ ꯑꯗꯨꯝ ꯑꯉꯝꯕꯒꯤ ꯃꯑꯣꯡꯗ ꯑꯩ ꯃꯇꯦꯡ ꯑꯗꯨꯝ ꯄꯥꯡꯖꯩ ꯑꯗꯨꯃꯥꯏꯅ ꯁꯨꯝ ꯇꯧꯔꯛꯄꯗꯒꯤ ꯑꯩꯍꯥꯛꯁꯦ ꯁꯤꯗꯒꯤ ꯍꯦꯟꯅ ꯀꯔꯤ ꯇꯧꯕ ꯌꯥꯒꯦꯅ ꯁꯨꯝ ꯈꯜꯂꯛꯄꯗ ꯑꯩꯍꯥꯛꯁꯦ ꯁꯤꯒꯤ ꯂꯩꯔꯤꯉꯩ ꯆꯩꯔꯛ ꯑꯁꯤꯗ ꯐꯦꯁꯕꯨꯛꯀꯤ ꯄꯦꯖ ꯑꯃꯗꯒꯤ ꯑꯩꯒꯤ ꯍ꯭ꯌꯨꯃꯦꯅꯤꯇꯤ ꯁꯥꯔꯚꯤꯁ ꯑꯃ ꯊꯦꯡꯅꯕꯗꯒꯤ ꯑꯗꯨꯒꯤ ꯊ꯭ꯔꯨꯗ ꯁꯨꯝ ꯑꯈꯥ ꯆꯠꯊꯅ ꯊꯕꯛ ꯑꯩ ꯇꯧꯖꯔꯛꯏ ꯃꯗꯨꯒꯤ ꯑꯦꯛꯇꯤꯚ ꯃꯦꯝꯕꯔ ꯑꯃꯁꯨ ꯑꯣꯏꯖꯔꯛꯏ ꯑꯩꯅ ꯃꯗꯨꯒꯤ ꯒ꯭ꯔꯨꯞꯇ ꯀꯟꯇꯦꯛ ꯇꯧꯔꯒ ꯑꯩꯒꯤ ꯏ ꯄꯤꯕ ꯍꯧꯈꯤꯕꯅꯤ ꯏ ꯁꯤ ꯃꯅꯤꯄꯨꯔꯗꯗꯤ ꯗꯣꯅꯦꯠ ꯇꯧꯕꯒꯤ ꯆꯥꯡꯁꯤ ꯌꯥꯝ ꯅꯦꯝꯃꯦ ꯅꯦꯝꯃꯤꯗꯨꯒꯤ ꯃꯔꯝ 두주 이사득이 이비베제 아야마다 바카네이바 바카네바제 코이득이 이사득이 이제 좀 아리마다 찾기버 보니 보도와도 비토코지다 아야마 밤나디바 밤나디바시 바자나 마무다나 강비다가 이 유니다마나 미 아홈기 라이프 세빙디 다우리네바 유니다마나 미 아홈북디 까빠야리네바 게타구리 카이둥나라가 아이 다나타나 코이기 줏메암지다주 기당도주 마땡팡한닝이 blood donation ge kanabaji sada aduki mati kanagre kanagre means sada any problem lai bada blood donation to buya de bp diabetes hemoglobin noinamak test ro matung da okay harakanda blood donation tawri bane ba nupagi di thahum ni nupi gi na thamari thamari khuding gi regularly thahum khuding gi pibo di akoi gi isa je thahum khuding gi checkup ne ba chali je isa gi checkup ni tawjari je ꯁꯤꯒꯤ ꯋꯥꯈꯜꯁꯦ ꯂꯩꯔꯒꯗꯤ ꯏꯁꯥꯁꯦ ꯌꯥꯔꯤꯕꯃꯈꯩ ꯍꯦꯜꯗꯤ ꯑꯣꯏꯅꯕ ꯑꯌꯥꯝꯕ ꯃꯇꯝꯗ ꯍꯣꯠꯅꯩ ꯅꯤꯁꯥ ꯍꯥꯏꯕꯒꯤꯁꯤ ꯑꯃꯕꯨꯛ ꯆꯥꯅꯤꯡꯕꯒꯤ ꯋꯥꯈꯜ ꯑꯃ ꯇꯣꯛꯑꯅꯤ ꯑꯩꯅ ꯀꯔꯤꯒꯨꯝꯕ ꯕ꯭ꯂꯗꯁꯦ ꯗꯣꯅꯦꯠ ꯇꯧꯔꯝꯗ꯭ꯔꯕ ꯑꯩꯁꯦ ꯑꯗꯨꯝ ꯍꯧꯖꯤꯛꯀꯥꯟꯗꯤ ꯌꯨꯠꯁꯦ ꯑꯌꯥꯝꯕꯅ ꯅꯤꯁꯥ ꯁꯤꯖꯤꯟꯅꯔꯤꯁꯦ ꯑꯩꯁꯨ ꯁꯤꯖꯤꯟꯅꯔꯒ ꯂꯩꯔꯝꯕꯁꯨ ꯌꯥꯏ ꯑꯩꯅ ꯔꯤꯒꯨꯂꯔꯂꯤ ꯏ ꯄꯤꯔꯕꯅꯤꯅ ꯏꯁꯥꯗ ꯅꯤꯁꯥ ꯆꯥꯅꯤꯡꯕꯒꯤ ꯋꯥꯈꯜ ꯑꯃ ꯄꯣꯛꯇ꯭ꯔꯦ ꯅꯤꯒꯤ ꯁꯥꯗ ꯌꯥꯔꯤ ꯃꯈꯩ ꯍꯦꯜꯗꯤ ꯑꯣꯏꯅꯕ ꯅꯥꯗꯅꯕ ꯑꯌꯥꯝꯕ ꯍꯣꯠꯅꯕꯅ ꯑꯩꯅ ꯆꯥꯡ ꯅꯥꯏꯅ ꯏꯕꯤꯕ ꯉꯝꯃꯤꯕꯅꯤ ꯑꯗꯨꯒ ꯁꯨꯝ ꯑꯩꯅ ꯃꯌꯥꯝꯗ ꯍꯥꯏꯖꯅꯤꯡꯕꯗꯤ ꯏꯁꯥ ꯏꯁꯥꯒꯤ ꯑꯔꯦꯝꯕꯗ ꯃꯥꯡꯈꯤꯒꯗꯧꯕ ꯏꯁꯦ ꯃꯌꯥꯝꯗꯁꯨ ꯃꯌꯥꯝꯒꯤ ꯃꯇꯦꯡ ꯄꯥꯡꯕ ꯑꯣꯏꯅ ꯗꯣꯅꯦꯁꯟꯒꯨꯝꯕ ꯈꯔ ꯑꯗꯨꯝ ꯇꯧꯍꯟꯅꯤꯡꯉꯤ ꯕ꯭ꯂꯗ ꯗꯣꯅꯦꯁꯟꯗꯒꯤ ꯅꯠꯇꯕꯗ ꯑꯇꯣꯞꯄꯗ ꯑꯩꯈꯣꯏꯅ ꯇꯧꯕ ꯌꯥꯕ ꯊꯕꯛ ꯁꯃꯥꯖꯁꯤꯗ ꯀꯟꯇ꯭ꯔꯤꯕ꯭ꯌꯨꯁꯟ ꯇꯧꯕ ꯌꯥꯕ ꯃꯌꯥꯝ ꯑꯃ ꯂꯩ ꯁꯨꯝ ꯁꯝꯅ ꯍꯥꯏꯔꯕꯗ ꯁꯨꯝ ꯐꯥꯏꯅꯥꯟꯁꯤꯌꯦꯜꯂꯤ ꯑꯣꯔ ꯐꯤꯖꯤꯀꯦꯜꯂꯤ ꯇꯧꯕ ꯌꯥꯕ ꯃꯇꯦꯡꯗ ꯏꯁꯥ ꯏꯁꯥꯅ ꯁꯨꯝ ꯑꯄꯥꯝꯕ ꯈꯜꯂꯒ ꯑꯗꯨꯝ ꯇꯧꯕꯤꯌꯨ ꯃꯁꯤꯒꯤ ꯋꯥꯈꯜꯂꯣꯟꯁꯦ ꯂꯩꯔꯒꯗꯤ ꯑꯩꯈꯣꯏꯅ ꯁꯨꯝ ꯅꯤꯁꯥꯗ ꯇꯥꯎꯗꯨꯅ ꯂꯩꯔꯤꯕ ꯑꯁꯤꯗꯒꯤ ꯈꯤꯇꯪꯗꯣꯏꯁꯨ ꯉꯥꯛꯊꯣꯛꯄ ꯉꯝꯒꯅꯤ ꯍꯥꯏꯅ ꯑꯩꯒꯤ ꯃꯣꯠꯇꯗꯤ ꯈꯟꯖꯩ ꯑꯩꯅ ꯐꯤꯠ ꯑꯣꯏꯗ꯭ꯔꯒꯗꯤ ꯃꯤ ꯑꯩꯅ ꯇꯧꯒꯦ ꯈꯟꯕ ꯑꯩꯅ ꯃꯥꯡꯖꯕ ꯃꯪꯂꯥꯟꯁꯦ ꯁꯤꯉꯝꯃꯣꯏ ꯈꯟꯕꯅ ꯑꯗꯨꯝ ꯑꯣꯇꯣꯃꯦꯇꯤꯀꯦꯜꯂꯤ ꯑꯩꯁꯦ ꯇꯧꯗꯕ ꯌꯥꯗꯦ ꯀꯣꯅ ꯈꯜꯂꯒ ꯏꯁꯥꯁꯦ ꯑꯗꯨꯝ ꯏꯁꯥꯒꯤ ꯋꯥꯈꯜꯁꯨ ꯑꯗꯨꯝ ꯅꯨꯡꯉꯥꯏꯕꯅꯤ ꯑꯃꯒ ꯑꯃꯒ ꯃꯇꯦꯡ ꯄꯥꯡꯅꯔꯒꯗꯤ ꯑꯃꯒꯤ ꯋꯥ ꯑꯃꯅ ꯇꯥꯟꯅꯔꯒꯗꯤ ꯁꯤꯒꯤ ꯁꯥꯟꯇꯤ ꯄꯨꯔꯛꯄ ꯍꯥꯏꯕꯁꯦ ꯑꯩꯒꯤ ꯃꯣꯠꯇꯗꯤ ꯁꯨꯝ ꯑꯔꯨꯕꯝ ꯅꯠꯇꯦ ꯍꯥꯏꯅ ꯈꯜꯂꯤ ꯑꯃꯅ ꯑꯃꯒꯤ ꯃꯇꯦꯡ ꯄꯥꯡꯅꯕ ꯑꯃꯅ ꯑꯃꯒꯤ ꯋꯥ ꯇꯥꯟꯅꯕ ꯔꯦꯁꯄꯦꯛ ꯂꯩꯅꯕ ꯁꯤꯁꯤꯅ ꯁꯥꯟꯇꯤ ꯄꯨꯔꯛꯄꯒꯤ ꯂꯝꯕꯤ ꯑꯃ ꯑꯣꯏꯔꯛꯀꯅꯤ ꯍꯥꯏꯅ ꯈꯜꯂꯤ
0: ꯇꯣꯉꯥꯟ ꯇꯣꯉꯥꯟꯕ ꯁꯤꯟꯐꯝꯒꯤ ꯇꯣꯉꯥꯟ ꯇꯣꯉꯥꯟꯕ ꯃꯪꯂꯥꯟꯅꯤ ꯇꯥꯏꯕꯪ ꯄꯥꯟꯁꯤꯗ ꯇꯣꯉꯥꯟꯕ ꯃꯪꯂꯥꯟ ꯑꯃꯒꯤꯗꯃꯛ ꯏꯆꯪ ꯊꯧꯔꯕ ꯂꯥꯟꯃꯤ ꯑꯃꯒꯨꯝ ꯑꯆꯦꯠꯄ ꯃꯪꯂꯥꯟꯒ ꯂꯣꯏꯅꯔꯤꯕ ꯃꯪꯂꯥꯟ ꯑꯃꯒꯤ ꯃꯄꯥꯎ ꯑꯃꯨꯛ ꯇꯥꯃꯤꯟꯅꯁꯤ
2: ꯑꯩꯒꯤ ꯃꯤꯡ ꯄ꯭ꯔꯦꯝꯖꯤꯠ ꯃꯣꯏꯔꯥꯡꯊꯦꯝ ꯑꯗꯨꯒ ꯍꯦꯜꯄꯤꯡ ꯍꯦꯟꯁ ꯐꯣꯔ ꯄꯤꯄꯜ ꯃꯅꯤꯄꯨꯔꯒꯤꯅ ꯄ꯭ꯔꯁꯤꯗꯦꯟ ꯑꯣꯏꯅ ꯐꯝ ꯄꯨꯖꯕꯅꯤ ꯃꯪꯂꯥꯟꯁꯤꯗꯤ ꯃꯇꯝ ꯃꯇꯝꯒꯤ ꯍꯣꯏ ꯆꯦꯟꯖꯦꯁꯕꯨꯗꯤ ꯂꯩ ꯑꯗꯨ ꯇꯧꯕꯗꯕꯨ ꯑꯉꯥꯡ ꯑꯣꯏꯔꯤꯉꯩꯗꯒꯤ ꯑꯩꯅ ꯈ꯭ꯋꯥꯏ ꯄꯥꯝꯖꯔꯛꯄꯁꯤꯗꯤ ꯍ꯭ꯌꯨꯃꯤꯅꯤꯇꯤ ꯁꯔꯚꯤꯁꯅꯤ ꯑꯗ ꯏꯚꯟ ꯆꯨꯝꯃꯦ ꯑꯩ ꯏꯁꯥ ꯑꯩ ꯃꯩꯇꯩꯅꯤ ꯑꯩ ꯃꯩꯇꯩꯒꯤ ꯐꯦꯃꯤꯂꯤꯗ ꯄꯣꯛꯄꯅꯤ ꯑꯥꯏ ꯑꯦꯝ ꯑ ꯚꯦꯔꯤ ꯄ꯭ꯔꯥꯎꯗ ꯃꯩꯇꯩ ꯇꯧꯕꯗꯕꯨ ꯀꯩꯗꯧꯒꯦ ꯍꯥꯏꯀꯥꯟꯁꯤꯗ ꯑꯩ ꯃꯩꯇꯩꯅꯤ ꯍꯥꯏꯕꯁꯤꯒꯤ ꯀꯟꯁꯦꯞꯁꯤꯗꯒꯤ ꯃꯃꯥꯡ ꯊꯥꯔꯒ ꯑꯩꯁꯦ ꯃꯤꯑꯣꯏꯕ ꯑꯃꯅꯤ ꯑꯩ ꯍ꯭ꯌꯨꯃꯦꯟꯅꯦ ꯍꯥꯏꯕꯁꯦ ꯑꯗꯨꯅ ꯉꯁꯥꯏ ꯑꯩꯈꯣꯏꯒꯤ ꯔꯤꯂꯤꯖꯟ ꯃꯌꯥꯝꯁꯤꯗꯒꯤꯗꯤ ꯈ꯭ꯋꯥꯏꯗꯒꯤ ꯍꯦꯟꯅ ꯍ꯭ꯌꯨꯃꯦꯅꯤꯖꯝ ꯍꯥꯏꯕ ꯄꯣꯠꯁꯦ ꯃꯁꯤꯅ ꯃꯃꯥꯡ ꯊꯥꯍꯟꯅꯤꯡꯕꯒꯤ ꯀꯟꯁꯦꯞ ꯑꯃ ꯑꯩꯉꯣꯟꯗ ꯑꯗꯨꯝ ꯂꯩ ꯍꯥꯏꯗꯤ ꯑꯩꯈꯣꯏ ꯅꯠꯇ꯭ꯔꯒꯗꯤ ꯁꯦꯡꯅ ꯍꯥꯏꯔꯒꯗꯤ ꯃꯅꯤꯄꯨꯔꯗ ꯂꯩꯔꯤꯕ ꯁ꯭ꯄꯤꯁꯦꯜꯂꯤ ꯃꯅꯤꯄꯨꯔꯤ ꯍꯥꯏꯇꯥꯔꯦꯀꯣ ꯃꯅꯤꯄꯨꯔꯤꯁꯤꯡꯁꯤꯗ ꯉꯁꯤ ꯊꯦꯡꯅꯔꯤꯕ ꯑꯋꯥꯕ ꯃꯌꯥꯝ ꯂꯣꯏꯅꯃꯛ ꯊꯦꯡꯅꯔꯝꯅꯤ ꯂꯣꯏ ꯈꯪꯉꯕꯅꯤ ꯄꯤꯁꯐꯨꯜ ꯁꯣꯁꯥꯏꯇꯤ ꯑꯃ ꯄꯥꯝꯃꯤ ꯗꯦꯕꯂꯞ ꯁꯣꯁꯥꯏꯇꯤ ꯑꯃ ꯄꯥꯝꯃꯤ ꯂꯣꯏꯃꯛ ꯄꯥꯝꯅꯩ ꯑꯗꯨꯒꯤ ꯄꯥꯔꯠ ꯑꯃ ꯑꯣꯏꯅ ꯉꯁꯥꯏꯒꯤ ꯏ ꯐꯪꯗꯕꯗꯒꯤ ꯃꯤ ꯁꯤꯕꯒꯤ ꯆꯥꯡꯁꯦ ꯁꯤꯒꯨꯝꯕ ꯁꯨꯡꯂꯩ ꯂꯩꯇꯕ ꯍꯥꯏꯇꯥꯔꯦ ꯁꯤꯒꯨꯝꯕ ꯁꯣꯁꯥꯏꯇꯤ ꯑꯃ ꯄꯥꯝꯃꯤ ꯑꯗꯣ ꯍꯥꯏꯔꯤꯕ ꯄꯣꯠꯁꯤꯡꯁꯦ ꯀꯔꯝꯀꯥꯟꯗ ꯑꯦꯆꯤꯞ ꯇꯧꯕ ꯉꯝꯒꯗꯒꯦ ꯍꯥꯏꯇꯥꯔꯒꯗꯤ ꯑꯩꯒꯤ ꯑꯣꯄꯤꯅꯤꯌꯟꯗ ꯍꯥꯏꯇꯥꯔꯦ ꯃꯁꯤ ꯂꯥꯜꯂꯝꯁꯨ ꯍꯥꯏ ꯆꯨꯝꯃꯝꯁꯨ ꯍꯥꯏ ꯁꯣꯁꯥꯏꯇꯤꯁꯤꯗ ꯏꯟꯗꯤꯌꯟ ꯁꯣꯁꯥꯏꯇꯤꯁꯤꯒꯤ ꯑꯁꯣꯏꯕ ꯈꯔ ꯂꯩ ꯀꯔꯤꯅꯣ ꯍꯥꯏꯕ ꯃꯇꯝꯗ ꯅꯝꯕꯔ ꯋꯥꯟ ꯔꯤꯂꯤꯖꯤꯌꯁ ꯕꯤꯂꯤꯞꯁꯦ ꯔꯤꯂꯤꯖꯤꯌꯁ ꯄ꯭ꯔꯥꯛꯇꯤꯁ ꯍꯥꯏꯒꯗ꯭ꯔ ꯃꯁꯤ ꯌꯥꯝꯅ ꯁꯣꯏꯕ ꯁꯦ ꯑꯦꯛꯖꯥꯝꯄꯜ ꯑꯣꯏꯅ ꯍꯥꯏꯔꯕꯗ ꯆꯥꯏꯅꯥ ꯆꯥꯏꯅꯥꯁꯦ ꯉꯁꯤ ꯗꯦꯕꯂꯞ ꯌꯥꯝ ꯇꯧꯈ꯭ꯔꯦ ꯌꯥꯝ ꯆꯥꯎꯈꯠꯈ꯭ꯔꯦ ꯏꯟ ꯑꯦꯅꯤ ꯐꯤꯜ ꯃꯣꯏ ꯂꯣꯏ ꯆꯥꯎꯈꯠꯈ꯭ꯔꯦ ꯆꯥꯎꯈꯠꯈ꯭ꯔꯤꯁꯦ ꯀꯔꯤꯗ ꯀꯔꯤ ꯀꯔꯝꯕ ꯃꯑꯣꯡꯗ ꯆꯥꯎꯈꯠꯈꯤꯕꯅꯣ ꯍꯥꯏꯗꯅ ꯑꯩꯈꯣꯏꯅ ꯆꯧꯔꯥꯛꯄ ꯑꯃ ꯊꯤꯖꯤꯟꯕ ꯃꯇꯝꯗꯗꯤ ꯀꯩꯗꯧꯒꯦ ꯍꯥꯏꯀꯥꯟꯗ ꯆꯥꯏꯅꯥꯗ 90-93% ꯄꯣꯄꯨꯂꯦꯁꯟꯁꯦ ꯃꯁꯥꯒꯤ ꯔꯤꯂꯤꯖꯟ ꯂꯩꯇꯦ ꯑꯗꯨꯅ ꯇꯥꯔꯗꯤ ꯔꯤꯂꯤꯖꯟ ꯂꯩꯇꯕꯁꯤꯅ ꯉꯁꯥꯏꯒꯤ ꯑꯩꯈꯣꯏ ꯃꯤ 10%

0: 샘아지 샘아 샘키게 샘키다 우리 마마이디 샤요이다 우리라 시부
1: 아이나 되겠다 시부 가나가나 오호자라네 하이스 그난한테 우드바 말리다 낭기 에이티바기 브레킨 나다도 아이나 레토 오버니나 람비스 바바탐다 애쉬네 토가나 둠 시자라니 시자라 꼬이 비마 낭나발 쉬라바 이분기다 못해 그싸바 있나마 마 티게 하나
2: 빠기 여루비야 낭나 샤쿰 제겁거가 빠이리두고 샥 통입으로 예 샤나 통보 샤도 꼬이래 로샬로 로샬로 로샬로
3: 에이 가고 난다 가고 이제 마 어 내약자와 있는 바지가 나노
1: 아 아 그럼 한번 이마사니 마사는 봐봐 더 뽑으니 아 시에서는 봐봐니
3: 보이는 시엔 무리 없나 빠른 뭐야 많은 컨택터는 명시지 나가 이거는 타봐서 옴라오기네
1: 타복도 쇼바오라반
3: 오 미인 하나부터 숨어매더라 어이 까기는 너나 티가 떠오는 게지 아 에이 너무 가면 이게 조험장남이 암까나 호나리 또 내약자와 있는 바지들이 아무것도 좀 타복 쇼지 미쳐버리미 명시지 나가 컨택터라도 낭나 실력이 떠오네 해볼 수 없으라
1: 됐어 아드미도 먼저 봐라.
3: 미는 또 먼저 보가 해니. 헤이, 내 샤비는 어디가 또 뭐야 봐라. 아, 뭐 시가 어디 뭐 시.
2: 아, 항아이 코, 항아이 코, 항아이 코, 쇼봐. 낭나, 디파트먼트 막이 막고 오이링이 되다. 나 설레시는 제일 크다 다니는 거 또 오이링 거니다.
3: 바보, 막 코이나 또 암수 오버 타복도 까마이는 수분 감도 이놈. 퀄리티 컨트롤 또 오버 중한 뭐해? 레바키 망나 봐야도 소이드는 오이거니. 누가 내 학자와 하이리면 봐도 막 꼭 두께 넘다 오이. 미야 뭐 막나 막 코이니 루호 모동들 라이미나 모동들 또 오이.
1: 에이. 타버파자 수수르도
3: 샤쇼니
1: 빌레트나 빠싸가 되니
3: 에이
1: 너트라버디냐 미시마 오늘 그니까
3: 에이 에이 그럼 너가 아니다
1: 까이도
3: 시아지 마시 마시
2: 아이하이
3: 시가 지금 여왕주님 마시
2: 아이콩아이콩 샤샤 노이시오 나 설레시기 아빠 엄마 타버마샤둠등 방폭비보다 레바시마한거다 미나띠드나
3: 아부 아이기 다리익달 하이버팜시 아이코이 목만 옮길란나 레바가 미양긴 아이나 떡닝보다 또 왜야 너띠 바보
2: 아샤 오바 나 샤누피나 하이버기 왕악수나띠 이판에 섬예행부터 낭제이 모핵 라쿠덕이 낭기 뿡링과 칼시카라 홍부덕노 따위 헤이
3: 바보
2: 낭는 비치카라 강우 와롱
1: 가이노 야파라오이
3: 가이노
1: 바보세 미장장이
3: 가이노 바보는 하이비리도
1: 바보 바보가 마디 비에마기 농아이타나바 에이나까리와 하즈크라버기 바보 하이바이다바 나 밤람다드라 사날루바
3: 에헤헤헤 야레 낭 또해
1: 임무마시드라 이이마디 마이
3: 가이노 뭐만 가이시
1: 뽐나 막시보나기 코스라떼 하이가 해라
3: 에이 가이노 뭐만 가이
1: 됐어 아 코이따 수수하드 망아이
3: 시앙 시원해
1: 이나 마호룡 기미 이브나 독다따 마바셀 타다마
3: 그리야
1: 아 이브나 마사파보 오닝다바 이나 마 기만하따
3: 에이
1: 수루수루 쉬는 탐비바
3: 아이 뭐 시앙 이마
1: 아시
3: 쿠파하가
2: 다니지 마세 가이노
1: 무시
3: 무시
2: 앙앙어마네 비게노 아이 가리노 앙앙가 마붕 마셀 아니게 말았다 마샥 해내나봐 다오 해이보나 도거니 낭 빌러봐 누아라 보냈더라 낭 노! 누아라! 노!
3: 마붕 아이! 낭나 에코이 몸은 까이름 슬슬게 이거 아! 낭나 밤샷길에 놨던 낭 융실내길 하여 하여! 하여! 노! 노! 노! 노!
1: 마붕아
3: 노!
1: 임무 사상 그리게 누구도 임무 싸워
3: 아이! 낭나 에코이 몸은 까이름 슬슬게 이거 하여! 하여!
1: 마
2: 담우
1: 내 부가 내 부가 내 부가 내 부가 내 부가 내 부가 내 부가 내 부가 내 부가 내 부가 내 부가 내 부가 내 부가 내 부가 내 부가 내 부가 내 부가 내 부가 내 부가 내 부가 내 부가 내 부가 내 부가 내 부가 내 부가 내 부가 내 부가 내 부가 내 부가 내 부가 내 부가 내 부가 내 부가 내 부가 내 부가 내 부가 내 부가 내 부가 내 부가 내 부가 내 부가 내 부가 내 부가 내 부가 내 부가 내 부가 내 부가 내 부가 내 부가 내 부가 내 부가 내 부가 내 부가 내 부가 내 부가 내 부가 내 부가 내 부가 내 부가 내 부가 내 부가 내 부가 내 부가 내 부가 내 부가 내 부가 내 부가 내 부가 내 부가 내 부가 내 부가 내 부가 내 부가

0: ina maming thol pirak pada. Sigum mana dapa thodo kaya ama tholak kani. Ina mahai bese. Nong na tilak liba sagai edugi hayengi yumpamne. Nangse, aigi sagai sigi yumpamne. Nangilai haushida mamal yam laba pambi kaya ama putho. Madu dama khoina penbi rabadi. Madu bu kaugani. Yum dugi asheng mamo. Nem tombi. Nang dia sumbani. Aina nang but hazar ini nem tombi.
1: Tamo.
0: Cekap kunu se. Sei, kapun, kapun. Aine, makhluk ayi sami lu hong bodoh. Ayi awu ngamoi dore. Ayi poyeng agtak piru kige. Hadak di financial liar goi baga. Ayi thapak damkan sil le do. Tu, nang yada kami bi aktif ase. Ayi mta puruga salu gil ko.
1: Dah bersulah ani na hai dai ne. Ngahat tengai le goi na cak piru dana.
0: Pungsu, pungsu ngahat ngali ke dorok ya. Ya amna lapusu nata bersibo. Se aini office patieng ni ko sagdu thang to mo ko ai yam thuna halak ani ko chalu gi ko
1: hoi tamo
2: ai kita sobre che thise nara thomana tra
1: mate bi
2: nara nara thoman ni na
1: mate
2: นังนังกะลิกะตุกิงะไหซิกะตะซุงซะไหซินังนังตะมาเตนอไอเดบะทะวะซิซุกะละกะนาอุกะซะนอทอนจอมะตอกิเยฮัลโลนังกะลิกิอะคุยตะซุงตอทองะเดเชเทบะไอยะคุยตะซุงกิบะซะตอมอนิงะมะงะมะรุยไอเดลอบะลอฮอซิบัมเตลอบะไหทะมะกิ
3: Kali ini orang ini tarik apa hoksi bah? Aini satu bisnis kayak apa yang mereka ini dengar? Makuk bosnya swamta thiri berkerigi. Sihir apa tanjat si dengar? Hospital si dengar lagta dengar? Thana ada cale isu semua berane. Oh, eh tapi bungus sebi bungus pohi bungo. Aini ibu anu pagi pun si si dengar kan biu koi bungo. Aini ibu anu pagi.
4: Aini lehna tharo. Ha, lehna tuh yang hari ini.
3: Bye, kurum jadi.
4: Aini polis tari potong kere. Polis ta.
3: Bye. Kudung tiba ibu sidi lagi nongdam ni ni bay.
4: Lagi nongdam nanti.
3: Bay.
4: Nasi anu pergi nongdam ni.
3: Bay.
4: Ma masan thau ibu kari itu bu break yadre ibu kangen dina.
3: Kari.
4: Aigi sani papa thau ibu do. Siaran siaran wena thau mana.
3: Bay. Angkut tap tapi, angkut tap tapi. Ma pamsi hospital ni. Masih nu pasi nu mabai si thawa iau nu layeng jari. Angkut tap tapi oke doge ibu.
4: Bay. Nangi ni reka doktor ibu nasi anu pasi nu layeng dina. Aigi sasi paroi.
3: Bay.
4: Ayat obat doktor tu iya ni.
3: Sumis sumis. Aduh bu, asok pasi dia operasian teater rengen kere. Mahag sesetai kan asunat ini bay, aigi imang ini, aigi sanu pisi nabu, mabur ubi ki mang nabas singgat re ni bay.
4: Aiy, siapa tapa?
3: Bay.
4: Nang na layeng na isasi paru heba.
3: Oh, bay. Wang angu tak kerja sokat bay. Layba angu sa tapa, wang kerja ngang nabadi payda.
4: Nang di kerja siapa mino? Ha? Sakut pun nang na train toruk pun nangi nasanu piye sih na?
3: Ibai.
4: Aiki imung asih matang makah awal ena hai.
3: Ibai.
4: Nang asih di pula kita nang.
3: Ibai.
4: Kurang kepai nih.
3: Kungang de pokpo. Yo tanggon pai bai na. Nangi kurang sih turik pakai sunatih. Aduh bai. Kalau mau mida kalau mau kungang kungang ni. Kang de mida. Aini nate. Aini nate.
1: Papa.
4: Hey. Hey. Nupi. Nang asih degi aiki imung asih da. Amon asang pujar.
3: Ibai.
4: Nang aiki imung asang kanu kau.
3: Ibai.
4: Hey. Nasanya pisah.
3: Bye.
4: Hey, yang thajal lagi.
3: Hey, lanjut lagi.
4: Cepat lagi.
3: Bye. Wahai dum tadi. Bye. Bye. Bye.
1: Abung.
5: Bema.
1: Papa. Masihira. Masihira nasagi lagi. Bagai bedu bu papa.
5: Hey, ngopi.
3: Kudung tiba ibu sidi mampu magi nung demi nai. Sana kali wari, nupa nupa lahiri, ipa lahiri nai. Bima, kau kudo, mampu mesir kapat tau hidi, kau kudo.
1: Papa,
3: kau hidi nai, kau hidi nai, ipa lahiri sidi, se, kau kudo, kau kudo nai bima, tau hidi.
6: Papa,
3: bima, bunga, hey, nampai kamu tau le?
1: Nampai kamu tau le?
3: Hayu, nampai kamu tau le?
1: Nampai kamu tau le?
3: Hayu ni bunga, nasi lungun le?
6: Se. Ibai operation lori.
3: Ha.
1: Aduh, aduh kau shoot lori.
3: Kau shoot lori dera.
1: Ha.
3: Hayu ne.
1: Kau shoot lori dera. Hayu mi bungo nang bo.
6: Si.
3: Hayu ne.
6: Ibai kau shoot lori.
3: Ha. Nungai deh. Ipa pel deh. Ipa nungai deh. 给到了给别们能够到黑点给到了给
6: 是是是
3: 都是
6: 一百个都一提拔的呢我一等我苦尽顿难不如嘛
3: 可以
6: 啊都爸爸一百个收拾不到来不快点给发了吧
3: 哎呀一共啊哎一百万一个不能把个新郎的盘那么新的你够
1: 会新的你
6: 啊对谢
1: 给到了给
6: 一百空的마담거리옷품못다래
3: 하
6: 네세네봐봐
1: 그래
6: 봐그래봐그래마담거리가기원
1: 어그래너네가해주
3: 고어두워라
6: 어두워세이시계에띠봐도브레이크웨어털포름들이브레이크이스크루도나톡뿐이나플리슬라미
3: 그래
6: 뭐냐할머니
3: 하이
1: 그래너네할이뭐
6: 야신문에
1: 씹어
3: 하이하이이뻐와야겠어
6: 그래
3: 너네해줘봐뿜면막부터오나나봐야지반응받는건라이인가때문에고
6: 하이봐봐예봐봐이봐주인터넷와롬자신
3: 자나
6: 와라와
7: 아유욕도와경사부는학장시대에가라가는놈아예어세시아욕도는수홍이네사예가리오네또이봐마우원오비가시호주복통로리네또이사나띠뽕디야뽕디마판다살야따라마토야다이다가디하우글아드라강드레가마우시바나디마상마똥디숨미기땅공군따라마디락니푸양카이묵땅따바릭마쌈땅샤디게칸마네야로이도리마빠두나따칼리바쿠따카투가마사즈나팅이베야우시가안통샤네그래네마나마나뽀레이네안카기야마나마나띵자네라가마나마나따에드니네
8: 바보
7: 에내마
8: 상검
7: 아아대문해뭐이마때만나오시야호주보통로리네도시야또먹었더니냐
8: 아이가사오나바시다마사농아때도나떠올려온거니다
7: 너이나봉시소나는마가뿐나마사농아이미나되고
8: 아스
7: 하영뿐나마이닝꿈이나기또알아니
8: 아코이바봉시디네따싸우따라가아몰라오느락나봐
7: 따로이따로이마바이도호스피탈드기부탁을했다이한국으로한개는폰도보니스위스업들레이네모이자
8: 오나우리애기오이니예
7: 따는데다난나빵깐다깡칼리미야코주나우리입니까이노
8: 예아코이바봉시디네빵깡디행깡은다나
7: 깡다디까이노깡다야리브라모이몽시는깡이미네쉬마바도기구따카돌로이래네이샤도틀라노너희는덮고홍자그라만나마도마사기에능담다이자키바니가
8: 바보마기만나마도독터농야기마시니
7: 너희는만나마덕도이니하이닝이났더라
8: 아씨딸리해코이바봉시디
7: 마이마이마리마다니이제하이라이트도닝이네따우리자농아이리야쉐보트마리마리엔마리뿐내예산나갈래이아이는아이디뭐이몸도더폭발미래일에있다더나다이렉터로이번부어믿으니네마두닥터랑한거는이오늘은부어리니다이몸도가얌싸는데와얌강해마두마디사오나감싸눈아이래
9: 바보앵은세대바본거앵은저뭔아이랍니
7: 다아밥몽당아이리라
9: 나시디아로이브와문강은독신바보
7: 잘로잘로나시나야생도우저소월만남남티니아이상고음세영도탁도깨까나시나야생아상고음도보다하게악도쩌고쩌
9: 바보뭐인건데눈비보러하게되냐아이는눈비보러디에셀타드니쇼하게되냐
7: 그눈은눈비보러하버냐
9: 아이는보라이지눈비인에들어디에신마탁도뚜미제가나노샤
7: 아이디에산나쁜비오를보이는거라
9: 오바보나도마이너칼레도마네스캉이아이쿠이게이빠싱비시줘봐할만칭말해나시뭉세이다바영나라그니고
7: 농아이래하이사는바보바마하이야래하이이뭉세이다니까하래하이오사판다닌티네트렌떠라타도라이다
9: 까나누바보나트렌떠라하지나
7: 아오사판닌티네트렌떠라타도라해봐
10: 바보바보나트렌떠라가타도라하이도아이고온다나트라
9: 어하요하요
7: 트레이닝인스트럭터토레야다나시에까삼잡아오라니니빠지마고뱀마낭시이쿠네이런마야마부톡사라가타모이쉐나아이기움시들로홍잡아 아이기 이모 위배 만니까.
9: 아이야.
10: 마두디. 마마 빠오 이거 기타 봄 토파 마타오.
9: 아 하요.
10: 바보아. 아 코이브 마탐 그래도 뭐래 봐수. 미래 박다. 한이몬 다방암다 바봉 시부.
7: 한이몬.
10: 미안나 아그모몬 하이시. 이 카이트로.
7: 나 문토리한다 한이몬 다니자.
9: 아이야.
10: 바보아. 아이 꼭세 사리베니.
9: 어 차리브네 마이 꼭세.
10: 누이나 사누 파스 남다나 파인.
7: 아이 아이 겟 패스. 아이 게도리. 아이 아이.
9: 아 바봉주 이타 나가이니 데고 부네 고 부네. 나몽도 비마치 온도와이네 기드레.
7: 니기 마차시 마콕 사이 사디 칸다나. 나이나 보라이브나트라.
9: 아이야.
7: 니기 마봉도 액시덴트 토잉이다. 나가이네 겟 패스 하이스니까.
9: 바봉지디와.
10: 아이누 바다가. 바봉. 바봉나 아기누 바다 깨페 사리베도 황도마마 해베나트라.
9: 응.
10: 아이무는 강사니?
9: 응.
7: 강아데 카라타오 노이니 카가타노. 어.
9: 아이주 강이나 우타하요. 우타하요.
10: 호이 하이겐코.
9: 하이오바.
10: 바봉. 아이슈움시기 미메니.
9: 응.
10: 아이스 아빠마 카라 캄비맘토이.
9: 응.
7: 난게 아빠마나 카리노 하요.
9: 바봉나 카이노 하이루 오이 하이그루.
10: 야니 좀 밀어 좀 따오게.
9: 하이그루.
10: 나 좀 밀어요바.
7: 시아다 하모라니네 따오르지.
10: 바봉. 당아이 파드나 코이 마파나마탄 칼레바 파미
7: 마탐 카르다나테 폰치 슈퍼라이 비크로나
10: 마두디 바부나 셀피 바무숭 피다 베기 마카폴리
7: 아이 노이다 루밤 타 피방 아모이
10: 사 피방 아모 하이니 히 하이
9: 마 마판들레 바이지 바부 셴 쩨닝아이 쩨닝아이 가테네
10: 마니
9: 셴 야우드나 가 마나 코이 마 발레르 두이노
10: 투미
7: 나이 하네 하기 차오방을 하차오 아이네 파리세 까와기 크렘 크렘 라보 와텐두나 테카 난 하우네 헤헥사기 바 이빠기 리사이드니 강우가
9: 아루비
10: 아이기누 바다가 바봉 바봉나 마우사 아이기누 바다네 나니나르 카간사이나 바깐나깐바다 하우직티네 아루비 아이라 아버리네 야라로
7: 카리
9: 아우타기야 군 미쩡라 군 미쩡라 군 미쩡라 이제라
7: 아이나 우지 깐다라디 하 아이나 우지 깐다라디 루즈 루드네 아루비 가이나 아나이비 하유네 아나이비야
10: 에 마두기와 하이도 바봉나 아이세야 아니라 엄마 수업이니
7: 가리야
10: 마카스는 따라받으냐 나한테 깨서 와
7: 가두디 봐 하 나는 가두디 봐 아이나 혹시 깐다라디 너희 나빠다 가짜우들 깐만 감도리 봐
10: 니가 이 빠빠는 아무리 감비거든 멍 수업 들어받으냐 이 쿠키가도 바로 비났대
7: 에이 갸패스 넌 가두리 하 넌 와라우 야들아 가두리
9: 아 시바붕자 아이나 성능무민 노릇다니까 우리가 할 때 보지 뭐가 너 먹는 비자마 싱감도 보니까 야우지라 그 니에디 감고 뭐 하지니
7: 하나게 하리
10: 너 니에니 바가 포기르네 마시야 누구서 남다
9: 락다르 믿어 너
7: 아야
9: 바봉지
10: 마시야 누구서 다 하라고 그래
7: 내가
10: 다시 봐 내가 아이고 마시야 세고도 포기도 마시 마시 마시 마시 누가 부레
9: 아야
10: 어이 누가
7: 다 하라고 그 말은 좀
10: 아이 난다 나 바보래 나마 낭 시마망니 칸는 농시자바니고 이마고 뭐 방대보마 보시나 이마음을 아리고 칸자바니 마시 이나마나 바봉들 비비 턱로는다 마뚱다 아무카놀게 칸비가나 마시나 쿠나의 시부모는 환가니 마우 하이베시디 사가야시게 생마윤 펌네 하우라까돌이바 이 봄나 먹기 땀빵이니 남마
7: 나그노 송아나그노 나는 나기미암노 모이드디 산다기다 티보네 토카니 나그노 때나와 모이나는 미루원 나기 하이더라 모이부 미네 하이바 야게더라 와홍나 와홍 꽉나 꽉 꽉도 와홍 마두 태살라가 마두부 와홍 오이베 야가드로 나무노 뽀딱따바 하이따바 지이바 싱시부네 아이네 깨패스 하리세
9: 바무
7: 돈독 애니모 You are 깨패스 understand 에이
10: 바무 야리도
7: 뿌리 아이 암뺀데
10: 바무
7: 아이 암뺀데 에이 너희네 너희네 너희네 나 심악 용시 다독들어 잘카오
9: 바보
7: 너희니나 아골마마 놀키바 마통 혹다바 통원하나도 어저께도 막 아이기 콩빠이들 라래 하이자들아봐 너희니 용시 달라이비 열어
9: 일라래 바보
7: 너희니 싸게들어 싹도 욕하꼼다 해독히게
9: 바보
7: 마지막 잘카오
10: 아니 뭔데가 부귀 따라 만들어 마 시강세
9: 아 아이나 하이드라 꼬이 바봉디끼 엔 뭐든 짤로야 하다 보니.

0: 야, 이봐! 나 사는 피네네야. 아줌마들 그 빵 차라붙더네야. 너가 식당 원도
1: 붙어. 나 지금 밥 먹는데 뭐로 해도돼야.
0: 아, 그걸 밥 먹디네야. 아이는 하리게야, 얘. 너희 나 빠가면 안 돼.
1: 아이야.
0: 아이, 너희 없애, 성랄래를. 아이, 싹히 내신이. 아이, 싹히 내
1: 말이야. 아이, 구워! 아이, 구워!
0: 타도!
1: 아이, 구워봐. 나, 구이 움직일래, 이리와, 아이, 나 까이치 들봐. 나 밤난 무슨 놈아, 이리와. 아이, 니 비메이 없네, 야옹이라 갈래, 니가 뭐야, 아이치네. 바라쇼, 바라쇼, 나 앙앙이 뭐 마오, 도래냈더라.
0: 아니야, 이 밤도 솔래. 나 셀레 민데, 바다, 마, 띠엄 싸다보는 밤.
1: 아이야.
0: 아, 누가 내야? 앙아시슈 내야? 막을 키겠니?
1: 아이야, 바라쇼, 바라쇼, 앙앙이 뭐, 아이게, 니, 꼴래, 너, 도래냈더라. 아쿠이 바봉이만 밤날라라 이제부터 아쿠이니 시래들어 바봉길란 둠마야암제 마찬니 바비바 아이 돈내니네 아이기 그들로 있다오더니네 방비
0: 호 아생바 능래 해오러
1: 아이야
0: 능기나서 루피나네 아기마이다 쿠빵 타기부다
1: 아이야
0: 아이마 복시베 슈까오까오래 능래 해오러 이제 라이스 능래 해오러
1: 루핑 아이쿠오 아이쿠오 바봉가 가나서 이반이 미쳐고 와이제바 아루비 아루비
2: 이 몽달 레이브 씨 분풀 아이니 뭐 반신에 갔다 파운게고
3: 허이 너 담담 요돔 락비오씨 씨 저 그리시대는 파무세 너 담어
2: 난 이 몽이 더 왠강으로 샤는게 답돌로 샬로서
3: 허이 담어 바봉도 크비 멜로 컷비네나봐 닝월 자꾸 비나나 봐와 하이유나 하이비도 보 하이비 크라베나 들어 아도 담모 아쿠이 바본게 사오바세 카르파타비요 담모나 호스피탈에 루버기 민다 아쿠이 비모빈 톡도나 탐비바세 아이와 칼리암농아이띠 아쿠이 비마도 마 사오바이 상들이 타아따루 마 봄파리 하이네수다이 아두나 한데기 닝월 자꾸 버시네 락바다 라이카이기 할라만 카라카우라가 아쿠이 비마세 로컷피라세 Nupiyoy biya kwe gidi Mamit mamahay pangbo matamda Koktok samtok biya hoba hai basi Yaam na maruoy bani Aduna tamo Ay na haja basi abiyo Ay kwe biya masi Lakot pira si
4: Asa uba Nang na Nasa nupibo lakot pina na ba Saka ubagi ipaw hayro suwa ay na ipada hay bado.
5: Madu ipadi wa mangane na kalida.
2: Kari ino pabo?
5: Kari igi hay babo. Nang na ishiden tokpon numit aduda. Masana makong na tong na imungwa sita ki sen kiribado. Ma matwai hingin na ba sen mani ay na ay longi.
2: Kanana mabo hat ka doriba?
5: Eh. Nang pagwa gari igi break log toktana hat na ba honaribado. Nang hausik pag kang diribado.
2: Ektibagi break ki screw lo thok podo pabungi min magna ubi hoga
5: ai gi min na ubo udaba gari gi break kana na lok tho e hai bodu di gari ma puda ngo gari ma puda ngo
3: pabung na mo ta sing na khangza da bani pabung adu ga pabung ipuro e babu shau na na ba ai ai kai du nung su sinja ki ba lai ti e pabung
5: ai kapche pe nang na kapche lo sinare her ga 아이기 이몽 것이다 와 나는 백탈린 허이 나는 갚는 것도 하나 밤도 살라가 갚으셔 하셔야 되네 나는 갚을 수 없으니라가 아이기 이샤니 빠기 뿡닝 와클 타모이 분음악 슈파이 빠이 생그래 하이보 아이 강이 이샤니 비수 강이 나는 윤마시대 핵 내리며 그 이샤니 비도 라우야라로에 하이보 강부들이 아누 밤에 있는 홍자그로 있는 비도 그립니
2: 아이기 콩택분 농아이브나까나 농아이터브나까나 하노 하이보도 아이 마이액 생나 강부밤
5: 강우나 행민네바 하이브시디 마약 생네 행민네가 되버니 이파네디 나원다 코도 미틀라가 아숨부터 크라 하이그라브라 칼리
2: 바붕 어머니 맴 도미 각다다 이 강은 못밤디 아이 코이 베마수 바붕은 각 고비가 담네
5: 예 마두와 마응니
2: 가이고 마나 라우 야드라바 마 아이가기 머리 부치 슈퍼기오이나 딴나나 버네
3: 담모 가이노 하이비리 부와 팜마두보
5: 가리노 능이 와드디 부와 팅엔 따이노 방 엄드라가 나시공 따이네 에디 도위나
2: 가다이노 팅엔 가다이노 나시공 라이벅 콩짜시럽바 콩짜는 이벅 가리긴 라이벅 티르베 엑시대에 나두나 눈시럽에 이실루빠 아니기 말이 따나가 더블라이라가디 아이기 콩세 떼야 기분에 사룩 싸움은 싸움을 해라 바이 떼야 계산하오
3: 담모 담모
5: 아이나샤 눕히기 바오 하이고 살래

0: 남도미 아이씨 그림부터 강한 모양 하나 칸 아? 아이씨 네 밤에 나머지 다이렉터니네
1: 다모
0: 낭나 이거한테 따뜻한 하이키 보다이네 아이나 하이버 와이 쿠디 막 낭나 하얀 뭐 토크네나 낭나 이거한테 따뜻한 하이키 보다이네
1: 다모
0: 아두부 맴도미 막 거의 부디 낭나 놈 시위요 강나부대기 해나 북시엘 빅바 딸방 반시라 아니슈나 레이더바 아이기 바본가 아이기 이전가세 낭부마샤 강드레네
1: 다모 눈빛이 어이비기 입만 뽑다 봄나 막나 강비드라봤소 마도 마도 강드나 레이방암미 아두부 마뿌라이베나 강비드라바디 눈빛이 어이비가 나나쇼 강드나 레이방암디 아두부가 시디 아이부디 아이기 이뿌로 이쁜 강비리 마시디
0: 덤비 아이기 라이오이 크라비 이마도 레람라부디 낭무 야함나 루나 또비어맨 낭무 수마샤 강비람가니네 맴 덤비 아두부 농무나 들어가 농무디 막호이네 낭무마샤 쇼이드는 강각히 마땀도 파워부당디 맴 덤비 낭나 카랑 아이비오코
1: 다모 그이는 할비리 뭐 아파문도 뭐
0: 아이네 아이 이몽 너희들

0: 학사하는 와이 청년을 간스레이싱하는 뭐 보보시디 그리하이로니 상주의 바보 하바 상대
1: 따비리 슈망릴라 이나마 릴라세기 엄수바사루 릴라사나비키바 피스메이커 아티스트 애소시에이션기 릴라강보
2: Hello, 공강 Live phone-in program.
3: Hello, 공강 Live phone-in program. 다 구등기 아로이바 탕자. 공강기 더럼다 산독자바.
2: Hello, 공강 Live phone-in program. 짤리바 다시기 오이나. 락리바 메기 땅 군트라. 탕자 누밋. 누미당 뿡따룩 미닛 니후. 공강기 더럼다 산독자기니. Hello, 공강 Live phone-in program. 탐자리바 히럼. 아요 나기 섹신 더랑. Expert in the Langsin Bigadaba, Dr. Sobam Kogan Singh, Senior Scientist and Head, KVK Ukrul, ICAR Research Complex, NEIS Region.
3: Miyamna Studio ke telephone number
2: 9362327078. Call to Biraktuna, Thauram Asibu Saruk Yabiu. Hello, Kungan.
3: Live phone in program.
1: Kangan Jabama, August van Infalgi Music Audition Gidamak. Online gi kutang da form thazin biki basing da khangan jari madudi B dagi B high grade kanana bagi audition lakli bajun gi tang ni pan dagi haujaragani maramasi nami kumapan phawagi manunda Indian music section dagi ayuki pung tarama thoi dagi nungthil gi pung mari phawagi manunda admit card lobirana ba khangan jari khangan jabaloi jari adona thoram tabiri basi akashvani Imphal gi FM Sangai Channel Degini. Haujik Lantok Chari. Athokpam Gopeshwar Na Isaigi Soda Khong Babasi Tavirasi.

하잉 에우 뽕따룩 미니 따라 란톡적은 이 시대이다. 뽕따룩 미니 따라 망아 레이박 닝베이세이싱 마탕마탕 오이나타 한절을 범하뚱 뽕따룩 미니 군망아 탐절이 마타미세이. 라디오 클래스 자니 마리포 망아 수바 땅깍다 Class 8 ki Manipuri Nongin Lesson Number 4B Tahanjagani Hayeng Eo Pung Taruk Minit Nifu Thauramasi Department of Education S Samagra Siksa Manipur ki Teng Mangaluinena Putok Javani Pung Tarit Konjel Nachom Hayeng Gi Nachom Da Thamjari Hello Manipur Haksin Live Phone-in Program Thamjari Behiramna Thamoy Gi Anaba Heart Attack Expert Winilingsin Bigadaba Siza Hospital da Consultant Interventional Cardiologist oina lebiri bi Dr. Sumidra Laishram Thorumasi Siza Hospital gi Tengbangaluinena putok chaba thorumni

0: 건강이 더럼 따비레이.
1: 에이, 더,
2: 아, 이따오.
1: 구이래다, 우나 기다봐.
2: 호이니, 구이래다, 이따오. 너의 코인은 우나 기다보세요. 그럼 그럼 반비리.
1: 아, 강대다 이따오 따오리세. 남는 남나봐이더니. 다운 강비리 두니 아이디 보톡 보톡 미오이니나 아이디 보톡 싱세 미암노 밤나한나 보기 담았다 에버티스맨 남았다 오기에는 깐 칼럼니 보니
2: 거리야 에버티스맨
1: 호이
2: 히라 아두기디 까림 대화로라노 시시시 굳었다 마담 아맞다다 미암 신 동네 강한 뭐 알아봐 믿나 굽다 미오이 밀리언 가야기 나 공유혼 뭐 알아봐 아가스바니 임팔 올 인디아 라디오 임팔 드네 에버티스맨 도비로
1: 호이니 더 मधुनी भाव तारे
2: अधुनी दाव अधुनी
3: असेंग बनी एडवर्टिसमेंट की दमक तदी रेडियो न ख्वाइदे की फरब पाम बई नी अदोंगे एडवर्टिसमेंट की दमक आकाशवाणी इम्फाल की कमर्शियल सेक्शन का तानबियो

마탕기 이세이시나 마타미세이 마타미세이디 알기 난디 소리기 콘젤다 비몰짠 망사타범나 세이링 바이세이니 칸비르클리바싱나 루키르다기 W 난도 수실라 사다난다 디비아 락스미 티암 레상콩다기 티암람 아마디 남볼 포징다기 이보 쪽부니

란톡자리 베이스에 있이 파기파기되기 필름되기 농마이템 솔렌드로마디 지나쿠만템 아니푸나 삭미나베세이니 세이링바나 로젠로와 행차 세랑바코피 칸비력리바마룹나 쿠라이되기 로스니

아이더기니 칸두나 타자루이 능부 오이름리 능디 농시 강답이 아둥아이기 농시기 타우도싱도 무트크르사노 아까우바기 메이로룽다 까이르바 타무이시 땅구이타나 자크르사노 그돌기 한부다 타비르시 농마이템 솔렌드로기 콘젤다 라탄쿠마 로이통범나 세링바 마타미세

단절이바 이세 이스글리네나 마니프리 필미세일란 독자바 마당아셀로 신절이 아카스반 인팔 하우지아무 따비르시 동안 동안바 세샷바 싱네삭바 기트